Atomic Kitten feels so good. Hey there,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us here at 101.2, 101.3. Today is May 14th. The time is almost 10:05.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your FM waves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Boyneun Radio,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further,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by searching 101.2, 101.3.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And also we are on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에서 TBS EFM Live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broadcast at the 6 p.m. Tonight or 2 a.m. tomorrow morning. Hope you're having a fine evening. I said almost beautifully summery morning, huh? Feels like summer already. Is that a good news or are you saying, I don't know, too early for me? Anyways, 오늘은 칭찬의 미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I think you might have guessed from the intro. Talk about the art of compliments. Compliments, 칭찬, 그죠? 칭찬은 뭐 단순히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기술을 넘어서 이 사람과 사이에서 굉장히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소통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A great compliment is more than just making someone feel good for a moment. I mean, that in itself is quite a, you know, power that compliments have, right? But it's a beautiful form of communication that can leave a deep and lasting impression. 진정한 칭찬이란 뭘까? 하지만 이 진정한 칭찬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 깊은 관찰이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I think real compliments begin with deep observation about that person. 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또 그러한 관심 자체는 이 출발부터가 이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can't genuinely compliment someone without paying attention to them first. So in that sense, even the fact of noticing someone carefully already comes from warmth, I think. 그래서 이 칭찬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칭찬이 되려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체성, 그 다음에 타이밍. I think compliments also need to be done well. I think the first thing is timing and also specificity matters. Specificity.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단순히 오늘 정말 멋졌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오늘 멋졌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해줘서 정말 멋졌어요 라고 정확히 짚어내듯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이 상대방은 자신이 제대로 이해받고 또 인정받고 있다는 연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So instead of saying, "Hey, you're great today." 와, 그것도 좋은데요, 근데. But go further than that, right? Instead of just saying you're great today, say something like, "The way you handled that moment earlier was really thoughtful." So be really specific about why that person was great. Because when a compliment becomes specific, people feel more than happiness, actually. They feel understood, and they feel like they're seen, and they feel like they're recognized.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 할 때도 이 칭찬은 아주 큰 중요한 스킬이죠. I think in social life, I'm sure that you have experienced this before. This complimenting skills is a really important skill. 근데 이게 또 스킬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술이기 때문에 막 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된다. 너무 과하거나 추상적이면 별로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If compliments become too excessive or too vague, I think
there's no element of sincerity with that compliment. 그렇다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속이 빈 그런 칭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칭찬은 솔직히 뭐 그렇게 막 그렇게 기분이 막 좋거나 한 그런 칭찬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칭찬을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Let's just we are the recipient of the compliments. 그래서 내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칭찬은 어떤 칭찬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at kind of compliments that you prefer receiving?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와 또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 힌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칭찬을 들을 때 좋더라. I think definitely gives us hints about what we truly value and even the identity we care most about deeply, I think.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구체적이면서 기분 좋았던 또 기억에 남는 칭찬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So I'd like to ask you this question today. Out of all the compliments you've received in your life, or it could be something that you received in your life recently, right? What was the most specific, memorable, and genuinely meaningful one for you? 그런 칭찬을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았다. 이런 칭찬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오늘 그런 이야기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또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오시면요. 채팅방 준비되어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셔서 들어오셔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은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더 칭찬을 해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런 더블 컴플리먼트가 되겠네요. That you received before, and then I will kind of double down on that compliment. 좋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So, it's all about praising you today. The praises that you receive in your life that were very specific and they were very memorable. Fatboy Slim입니다. Praise you.

Fatboy Slim, Praise You 듣고 오셨습니다. So let's talk about the praises that you have received. If you think about it, I think we all want praise. 우리는 다 칭찬을 받고 싶다. I think if that is the basic attitude or assumption that you have, I think you have the right mindset. 이 social life에서 이 칭찬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I think there isn't anybody in this world who would mind getting compliments.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칭찬에 목말라 있다. So let's give them that, right? 칭찬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자라는 마인드로 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So, asking a question, what was the most memorable and genuinely satisfying compliment you have ever received? 제니님께서는 맞아요. 영혼 없는 칭찬 주의보라고 하셨는데, yes, watch out for those soulless compliments. 영혼 없는 칭찬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물론 없는 것보단 낫지만은 그게 그렇게 it's not that flattering to receive that kind of soulless compliments. 영혼을 실어서 가득 실어서 compliment 해주시고요. 5750님께서는 PD님 오늘 great 하신대요. 크크크 이런 거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great 하신대요. That leaves a lot of room for interpretation because, you know, what greatness are you talking about?

위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신경이 많이 쓴다는 것은 상당히 care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I think detail is very important and very meaningful because it means that you paid a lot of attention into putting into something a lot of detail.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선물을 보낼 때도 이 조그마한 디테일 같은 거, 이 사람에 맞춘 디테일 같은 게더 감동하게 만들잖아요. When you're giving somebody present, right? Just the extra detail that you thought of specifically for that person, it's just very impressive for a person who's receiving that gift, right?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말씀, exactly, you are right on, 1232님. 정확히 보셨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칭찬이 좋으셨는지 네. 알려주시고요. 칭찬의 돌고래라는 노래,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준비했습니다. Western Kite, 칭찬의 돌고래.

That was 칭찬의 돌고래 웨스턴 카이트의 곡이었습니다. 칭찬의 돌고래. Why 돌고래? 스카프드르 낙타님도 어쩌다 칭찬 equals 고래가 되었을까요? Where that wording, where that equation, 칭찬 makes dolphin dance. Where does it come from? Anybody have any idea? Please let us know. 혹시 어디서 유래된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알려주십시오. So 3998님께서 Good morning, EQPD님, all listeners. 저는 그냥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봐주고 표현해주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실수했거나 못한 건 조언해주는 그런 극아이 특성상 과한 칭찬은 몸둘바

모르겠을 정도로 몸이 꼬이고 얼굴이 빨개지는 이렇게 오늘도 반갑습니다. 3998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3998님 says, you know, I prefer honest compliments that acknowledge things exactly as they are, praising what's done well and offering advice on mistakes. But as a heavy I introvert, excessive praise makes me cringe and turns my face a bright red. 그렇군요. 저도 I am also a 극 I believe. 근데 과한 칭찬은 너무 좋던데 저는. 칭찬은 절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를 더 찬양하라. Please praise me more. Please compliment me more. 어떤 만화 약간 그 미임 같은 미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슬램덩크. 그렇군요. 그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해주는 거는 I think that 구체성인 것 같습니다. I think that's specificity that I was talking about. 왜냐하면 그걸 정확히 캐치해서 그것을 정확히 칭찬해주는 거 역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ly. 3998님. 감사드립니다. 노래 하나 듣고 2부 웨더 리포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친목 도모 She's so fine.

rewards for small success or positive behaviors from the dolphin. So leading to a very transformative and positive change in the whales. 이 책의 저자가 이 고래 조련사들이 고래가 실수할 때는 일부러 그냥 무시하는 척, 관심을 두지 않는 척을 하고 작은 성공이나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만 즉각적인 칭찬과 보상을 해줬더니 고래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라는 그런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이 책 내용에 또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Thank you, Jenny, for that. 그래요. 어디선가 유래되었겠죠. 누가 이렇게 아무런 그런 맥락도 없는 말을 만들어낸 고래가 왜 갑자기 춤을 추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렇죠? 스카프드루 낙타님은 무슨 칭찬을 제가 유독 좋아했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조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한 거에 대해서 그거 너무 좋았어라고 칭찬 들으면 가장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So, small things that I put a lot of effort into, right? Whenever I get compliments for that, I think that really made me happy.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열심히 한 거를 뭐 좋았다, 나쁘다라는 걸 떠나서 그 뭔가 이 나의 노력에 대해서 뭔가 recognize 해주는 거, 그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Not necessarily talking about whether it's good or bad, but just the sheer effort that you put into being recognized, I think that is really important as well and very satisfying as well. 그래서 스카프드루 낙타님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 뜬금없이 고래가 들어가는 아티스트 노래 신청해 보겠습니다. So reminds me of this artist with a whale in the artist title. WN Whale의 곡이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RPG Shine.

couple of tracks, WN Whale, RPG, Rocket Punch, Generation, and the following track was The Chemical Romance, I'm Not Okay 였습니다. 소희님께서, 휴머닝, 인간의 뇌는 위험을 더 잘 감지해서 남들에게 들은 칭찬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칭찬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더욱 의식해서 기억하도록 해요.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요. The human brain is wired to detect danger, so we tend to remember negative comments longer than compliments. From now on, let's make a conscious effort to remember the praise we received.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선거철에도 마타도어가 많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I think there's all kinds of negative accusations made by each candidate, right?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더 기억하기 때문에 뇌리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칭찬을 받는다면 좀 더 기억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네요. 3998님 역시 맞아요. 영혼 없는 가식적인 칭찬 아니면 안 받는 이만 못하죠. Soulless fake compliments are worse than none at all, right? Which kind of makes me think, am I making those kind of soulless compliments on air?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You know, I try not to be negative at all. Actually, you know, innately I have a very negative attitude and very sarcastic attitude. 제가 워낙에 좀그 냉소적이고 그런 사카스틱한 부정적인 면이 많거든요, 보통 때. So kind of 그런 면을 안 보이려고 on purpose try to be excessive with my praise and compliments. 그걸 좀 줄여야겠네요. 조금 제가 담백하게 진행을 하고 칭찬을 막 이렇게 날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998님, 저는 위로하듯 주는 칭찬의 말도 좋아합니다. 뭔가 특정적인 상황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하는 일들 그 이상 더 어떻게 해? 잘하고 있어. 맞아요. The consolation compliments are very important. I think the purpose of those consolation compliments is not to necessarily be specific about what aspect about you to compliment, right? But kind of giving you kind of overall consolation, provide warmth and comfort.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제가 아까 꼭 구체적이라고 해야 된, 구체적이면 좋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3998님이, 고래 이야기가 나왔는데, 흰수염 고래, YB 곡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B입니다. 흰수염 고래.

8188님, 저도 말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좀 약간 반성이 돼. You look young, you're pretty. Those things I want to hear forever, even if they are empty, soulless compliments. I still love them. And the older I get, the more I love being told I have a great style. 그렇죠. I think those compliments are universally loved compliments. 그죠? 아, 정말 나이 들어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왜 스타일이 왜 그래라고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그렇죠. I think those are all the compliments that we love hearing. But I think we want those to be specific as well. 뭐 스타일이 좋다라고 하면은 와 오늘 입은 옷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컬러 매치가 너무 좋다. 굉장히 날씬해 보인다. 뭐 그런 거. I think we can be specific in that way, I think. 제니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티파니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I saw him standing there.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on your FM frequency.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s Live 2. Search TBS EFM Live and we are on 보이는 라디오 right there. So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요.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You can also text us as well at #1013451 for short messages, 101 for longer messages. Song requests, stories,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여러분들 신청곡, 사연, 그리고 좀 뭐 아무 이야기 좋습니다. 칭찬도 좋습니다. 칭찬 좋아요, 칭찬. 칭찬해주세요. I love getting compliments. 저는 무슨 칭찬을 받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As I was preparing for this show, I thought about, you know, what kind of compliments do I love receiving? 뭐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I think two things, if you ask me, you know, what kind of compliments I love receiving. 첫 번째는 이제 제 직업에 관한 거겠죠. I think I love hearing that, you know, I have a great show running here. 프로그램 잘 하고 있다. 너무 재밌다. 듣고 싶다, 계속. 그런 칭찬, 당연한 거죠, I think. It kind of changed, I guess, you know, from my days as a producer. 프로그램 되게 잘 만든다, 그런 칭찬. That I'm a great producer. And that sort of changed because, you know, my role is not just the producing the show, but also hosting the show. So that has kind of shifted. So 진행 잘한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굉장히 잘한다. 음악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칭찬받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I don't think I can never get enough, you know, compliments in that respect. 뭐 당연한 거겠죠, 제 직업이니까. But I think... My favorite compliments, I think it has to do with music.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칭찬은 뭘까? 생각해보면은 음악에 관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I think. 음악을 하던 사람이니까 여전히 음악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마도 곡을 잘 쓴다. That you are a great songwriter. I think that is probably the most... profound and most memorable and most flattering compliments I can receive.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I think even more so than the program, running the show as a DJ and as a producer. 이

프로그램 좋다라는 것보다 노래가 정말 좋다. 작곡을 정말 잘하시는군요. 그런 컴플리멘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I think that kind of says a lot about my identity. You know, says a lot about who I perceive myself as.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딱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I guess I'm a musician. 저는 그냥 뮤지션인가 봅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좋습니다. 소희님께서는 저는 처음 본 분에게 느낌이 너무 좋으세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일단 특정 종교인인가? 이런 의심이. So when I hear somebody I've just met say, "You have such a great vibe." It feels good at first, but I kind of start wondering if they're trying to recruit me to to their religion. 아, 참.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또 꽃사러 들어간 꽃집 사장님에게 이런 말 들었는데 좋기도 하면서 왜 그러실까 좀 의심도 들고. Right. That suspicion, right? We're living in this world that we start being suspicious about everything.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이 계속 꽃집에 계속 오라고 하시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다른 관심이 있으신가? Maybe he's trying to, I don't know, attract me to come back to the flower shop. Or maybe he has other ulterior motive. I'm not sure. 참 그냥 선의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세상이 또 그렇지가 않죠.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희님. 제가 뭐, 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네요. 그곡 신청을 해주셨는데 올리비아 로드리고 버전이 혹시 있으면 You're So Vain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Unfortunately, we don't have that on our database. 그래서 저는 칼리 사이먼 원 버전이죠. 먼저 칼리 사이먼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You're So Vain.

You're so vain, Carly Simon. 소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I think, these days we have social media. Maybe those religious people, I think, use social media to achieve their goal. That's why we see less of them on the street. I'm not sure. Could be, right? 위스덤님도 오늘 주제 관련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20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둘 때 저희 실 직원들이 감사패를 줬었어요. So after I left the job that I held for 20 years, my team gave me a plaque of appreciation.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항상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동료 및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줬고, 공공님께서 묵묵히 걸어가던 길을 위즈덤님께서라고 하죠. 묵묵히 걸어가던 길을 저희도 지혜롭게 잘 이어가겠다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Wisdom is free라며 저를 놓아주었어요. 후배들에게 존경하는 선배, 배울 게 있는 선배로 인정받는 것이 저에게는 값진 칭찬이에요. So the plaque said, "You are always a role model for your colleagues and the juniors with your gentle charisma. We will wisely carry on the path you have quietly walked." And they let me go with the phrase, "Wisdom is free." So being recognized by juniors as a respected mentor is the most valuable compliment to me. That is, very important, I think, right? If you work in the company, environment, right? Your legacy as an employee of the company, 어떤 legacy,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That is absolutely nothing that you can control. That about, of course, you can be a great role model or great influence to other people. You can do so much, right? But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말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선후배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think those kind of plaque, right? I think these days they can personalize it, so it doesn't have all the same messages on it, but they can sort of personalize it for that person.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구체적인 어떤 공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게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고, 그죠? 멋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청곡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미조 씨의 곡인데요. 피처링한 가수가 누구일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아주 멋진 후배 가수라서 깜짝 놀랍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피처링 가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시죠. 정미조, 너의 눈망울.

couple of songs are titled Beautiful. First one was Beast Beautiful. The following song was Crush Beautiful. So maybe one more message to wrap up the compliment themed question of the day. 3056님께서 저는 어느 잡지를 위해 어느 저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뜻밖의 좋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I once translated a written interview with an author for a magazine and unexpectedly received the feedback that was really good.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확실히 그런 확실히 구체적인 피드백을 안 줘도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이제 구체적인 피드백을 준다. People are usually very, you know, not so, I don't know, kind of passive when about giving feedback. 보통 이제 뭐 좋은 소리, 칭찬을 하기 굉장히 인색한 면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간을 내 또 노력을 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겠죠. 좋습니다. So we have In This Cover segment coming up in the part 4 of the show. 잠시 후에 또 네 곡의 신곡, 인디곡 추천해드리는 In This Cover 시작합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as you might have guessed. Yes, indie와 discover, indie,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을 되새기며 좋은 곡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ving true to the namesake, right, of this segment, InDiscover, try to uncover as many indie jams as possible. 오늘 또 네 곡, 신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still receiving, we are always receiving recommendations for indie music, so please do send it to us. You can visit our thread account, you know, at 1012x1013 or send us email 1012x1013@gmail.com. 첫 번째 아티스트는 류일한 씨입니다. 류일한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코로나를 심하게 앓고 지금은 노래를 못하게 되었지만 가수가 꿈이었던 시절 발매한 두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I suffer from a severe case of COVID, and I am no longer able to sing, but would like to introduce two songs I released back when I aspired of becoming a singer. That is just so sad to hear. 와, 코로나를 심하게 앓고 목에 좀 이상이 생기신 듯합니다. 그죠? I guess something went wrong with your throat. Or vocal cord, 성대나, 그렇죠? 그렇군요. I'm really sad to hear it. Hopefully you will recover in the future and, you know, get back on singing. 하지만 그때 시절에 두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두 곡을 보내주셨는데 그 곡 중에 한 곡을 틀어드릴까 하는데 먼저 들어보실까요? 류일한입니다. 내가 오라.

류일한 내가 오라, 네가 오라. Our first in this cover song to get us started, right? 위스덤님께서도 이런 코멘트 주셨는데 목소리 공명이 참 좋네요. The resonance of 류일한's voice is really wonderful.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kind of reminds me of 박효신. 약간의 비음과 비음이 약간 섞인 그런 공명이 참 스윗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곡은 헤어진 연인에게 못다한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신기하게도 곡 작업을 하면서 감정이 정리되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Interestingly, the process of working on this track turned out to be a very great experience as it helped bring a sense of closure and emotional clarity. 좋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니 굉장히 다행이고요. 또 again, hopefully, I will you can recover from that illness or the condition from COVID and return to the singing stage. 류일한 씨의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곡은 싱어송라이터 진이라고 이렇게. 읽는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진 씨, ZN,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이라는

곡인데요. 첫 자작곡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f it is your first time writing a song, that is pretty good. 저의 첫 자작곡을 생각해 보면은 와 이런 완성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And about the song,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들에서 느껴지는 허무함, 허탈함, 무력감을 담아 보았습니다라고 설명 주셨는데요. This song captures the sense of emptiness, frustration, and helplessness that comes from relationships that don't go as planned. 그렇군요. 싱어송라이터 그러면 진님 곡 들어볼까요?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

젠의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So as you heard with the first song, 류이란 씨의 곡도 그렇고 젠님의 곡도 그렇고 the indie scene has diversified and popularized quite a bit.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디 씬 하면은 어떤 그 약간 인디 씬만의 장르를 항상 생각했잖아요. I think whenever we thought of indie scene, we always thought of a certain genre like a punk music, you know, and you know, folk music and kind of kind of not easy to listen to kind of genre. But these days, 좀 메인스트림 장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젠 님의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 Next artist.

artist is actually speaking of a folk genre. Park Seung-hwan is a folk singer-songwriter. 근데 이력을 제가 찾아보니까는 CJ Tune-up artist이고요. And CJ Tune-up sponsored artist and also won 25th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He won the bronze medal in the 유재하 music contest. 그래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꽤 인정을 받고 계신 포크 싱어송라이터라는 부분을 알게 됐는데요. 곡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백승환입니다. 그녀가 떠나가네요.

백승환 그녀가 떠나가네요였습니다. 독더미님께서는 마음이 포근해진다라고 Just the music is very comforting and 뽀님도 좋은데요. 목소리도 기타 사운드도 가사도 Love the voice, guitar sound and the lyrics as well. 굉장히 절제된 그런 사운드의 포크 음악이죠. Very restrained sound folk with very contemplative space between the notes and also the lyrics.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여운이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백승환의 그녀가 떠나가네요. So one more artist to go on today's In Discover segment. 마지막 아티스트는 코브라는 싱어송라이터신데요. R&B를 기반으로 팝과 퓨전 재즈 음악을 추구하시는 그런 싱어송라이터라고. So based R&B based and sort of a pop and fusion jazz is the genre that Kobu is going for. 한번 들어볼까요? 코브의 곡입니다. Featuring Ayla. This is 단편 영화.

Cove였습니다. 단편 영화 featuring Ayla. Very sweet sounding, very urban and comforting melodies. 참 편안하게 다가오는 그런 음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참 음악을 너무 다 잘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thanks for tuning in. Andy Mike님께서 오늘 주제 관련해서 칭찬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널리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겐 더욱 칭찬이 필요합니다. So praise is about recognizing someone's value and letting it be known. It is even more essential for people we love. So, 사랑하고 있다는 걸 손지창 씨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 Thanks for tuning in. Remember, cutie님들,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손지창, 사랑하고 있다는 걸.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So on our daily segment, MG Q&A, we throw around different ideas and see what everyone else thinks about it. It is going to build a tapestry of your choices, weaving together the diverse threads of our Morning Groovers' lives. Now, let me throw our Morning Groovers the question for today. What is your routine after work? What do you do once you get off work? That is what I want to know today. That is what I want to find out today. 우리 모닝 그루버들 퇴근 후에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뭔가 출근길부터 퇴근 이야기 하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또 퇴근하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퇴근 후에는 어떤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I mean, in the opening, I did talk about how people sometimes focus on their self-improvement activities, whereas others prefer to take a deep rest. 꼭 모두가 자기 개발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쉬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 오프닝에서 했는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신가요? 퇴근 후에 어떤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So I get this question a lot because I usually get off work at around 3 p.m. 제가 퇴근 시간이 3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물어보세요. 너 그러면 퇴근하고는 뭐 해? 이러는데 I don't do anything spectacular. I mean, I'm pretty much the same. 근데 뭔가 하루가 더 생긴 기분은 확실히 있거든요. 일찍 퇴근을 하다 보니까. So I have options to go to the hair salon, to the hospital if it's necessary. 그래서 뭔가 뭐 병원을 가거나 미용실 가거나 뭐 이런 뷰티 관련 그런 볼일을 좀 볼 때도 있고요. I sometimes go to the bank. If not, I just go home straight after work. I take a power nap. 저 항상 낮잠이 좀 중요해서 최소 30분이라도 좀 자야 충전이 되거든요. 나름 하이텐션이지만 제가 방전이 좀 빨리 돼서 네 그런 낮잠 시간 필요합니다. 근데도 충전은 빨라요. 한 30분 낮잠 자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And then afterwards, I would usually do a home workout, 요가를 한다거나, or these days, I would just go outside for a run. 그리고 주중에도 좀 약속이 가끔 있는 편이어가지고 좀 쉬었다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Or sometimes I would just stay home, do some reading, and maybe just prepare myself some dinner or fix myself some dinner and just enjoy the day. 저는 뭐 그렇게 보내기는 하는데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세요? 저한테 퇴근 후에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우리 바구니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 되게 빨리 달려가셔서 아마 귀여운 또 자녀분과 시간을 보내시겠죠. 야외 놀이터에서 주로 한 3시간 기본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놀이터에는 몇 년 동안 계셔야 되나요? 아이가 몇 살쯤에는 이제 놀이터를 안 가게 되나요? 잘 모르시겠다고 도대체 언제 이러면서 되게 막막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우리 아름다우신 바구니 팀장님이십니다. 오늘도 가실 건가 봐요. 날씨도 좋으니까 놀이터 가기 딱 좋은 날씨 아니겠어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우리 바구니 팀장님. 오늘 선곡 무슨 일인가요? 다 너무 제 스타일이고 뭔가 라틴 바이브 제대로 느껴보라고 우리 박원혜 팀장님께서 또 이렇게 열심히 선곡을 하셨나 봅니다. So why not have a listen to Pitbull featuring Camila Cabello, Hey Ma Spanish version.

All right, so for today's MG Q&A, I asked you guys, what is your routine after work? 퇴근 후에 우리 모닝 그룹어들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We have some answers for that question. 1166 모닝 그룹어.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서 방바닥에 붙어 있다가 정신 차려보면 아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놀이터는 초사 이상이 돼야 벗어나실 수 있어요. 와우, 우리 박은혜 팀장님 들으셨죠? 표정이 진심으로 뭔가 안 좋으신데요? 말도 안 돼. 뭐 이런 표정을 지어주시고 계시는데, 초사까지. 아직 한참 남았네요. 아이가 아직 한참 어려가지고, 예, 즐거운 또 놀이터, 슬기로운 놀이터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초사까지 놀이터 당첨! 우리 메이 모닝그룹께서 저는 퇴근하자마자 운동센터에 갑니다. 또 운동 열심히 하시는구나, 우리 메이 모닝그룹. 어떤 운동 하시나요? 헬스 운동 하시는 건가요? 우리 블루 전 모닝그룹, 퇴근 이후에 수험생인 딸 픽업해서 학원 데려다 주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걸으면서 운동하다 집으로 갑니다. 수험생 부모 힘들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 진짜 수험생 부모님이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알차게 사용을 하시네요. So you drop off your daughter and then you use that time while waiting for your daughter to take some work, so take some walk for yourself. 또 이렇게 걷기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이기도 하죠. 그래도 힘드셔도 이렇게 한숨 좀 고르시는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힘내세요. 8392 모닝그룹어. 저는 혼술이요. 흐흐.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술을 좀 줄이고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유유, 이제 금방 여름이 올 테니 정말 운동을 해야겠어요. So I would have a can of beer and have some snacks after works. I know that I need to exercise because summer is approaching, so maybe

우리 이노구 모닝그룹 안녕하세요, 서머피디님. 매일 해야 하는 운동과 책 읽기가 저에게도 때로는 강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하루 정도 쉬곤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강박처럼 느낄 때 억지로 하다 보면 그때부턴 진짜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쉬고 싶을 때 쿨하게 쉬어주자고요. 저는 퇴근을 하면 루틴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시간에 꽉 맞춰서 움직이다 보면 퇴근 후에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더라고요. 대신 자기 전에 30분 정도 침대에서 책 읽는 게 유일한 루틴입니다. So I don't try to make some sort of routine for myself. I just try to go with the flow, but I try to read for 30 minutes before going back to sleep. And also, sometimes it feels a little compulsive to do something after work, so I just try to take it easy by taking a rest if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after work. 맞아요. 오늘 오프닝 얘기랑 되게 부합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개발 이런 거 너무 좋지만 사실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는 내 자신도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쉴 때는 좀 쉬어줘야 됩니다. 저도 이런 게좀 있는 편이기는 해요. 뭔가 여러 가지 새로운 거 배우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씩 제가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나좀 처지는 거 아닌가? 나 자기 개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자체가 뭔가 강박이더라고요. So sometimes I also try to just take it easy, you know? I will not try to feel behind by not doing any of those self-improvement activities. I will just try to take a good care of myself first. 모두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routines after work. 퇴근 후 루틴 계속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Daddy Yankee featuring Snow, Con Calma.

That was Try Everything by Shakira, Not Summer. And some avid listeners of TBS EFM would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우리 1303 모닝그룹어 출첵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303 모닝그룹어. 현석 킴 모닝그룹어. 출첵합니다. 모두들 굿모닝이요. 굿모닝, 굿모닝. Now we're talking about your routines after work today. 오늘은 우리 모닝그룹어들 퇴근 후에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우리 초등쌤 모닝그룹어, 저는 매일 온라인 소모임을 합니다. 주 3회 이상 책 읽고 감상 공유하기, 피부 관리하기, 아이랑 엄마표 공부하기 등 워킹맘으로 살다 보니 회사, 가정 반복으로 저를 위한 일은 거의 하지 못했는데 소모임을 하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덕분에 매달 책 두 권씩은 읽게 되었고 지금은 끝났지만 영어 공부 소모임으로 모닝그룹도 알게 되었답니다. 와우! 영어 공부 소모임까지 우리 모닝그룹가 소문이 났단 말인가요? 너무 훌륭한 소모임이 아닌가 싶은데 왜 끝났나요? 아쉽게도 이 소모임은 끝났다고. 와, 모닝그룹 핫하네요. 그 소모임 아직까지도 온고잉하면 저희가 선물이라도 좀 챙겨드리고 싶을 심정으로 너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또 알차게 보내시는군요. 소모임 어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카테고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 가입할까 말까 하다가 가입하고 되게 만족한다고 합니다. So you get to do golf, you get to do some reading discussions, you get to listen to Morning Groove all together with your community.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8290 모닝그룹어. 저는 두 아이 아빠입니다. 퇴근하면 두 아이와 놀아주는 게 루틴입니다. 교대 근무라 저녁 근무에는 오전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청소하는 게 루틴이네요.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니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 할애하려고 해요. I'm a father of two kids. Playing with my two kids when I get off work is my routine. Working shifts and the evening shift, it is routine to send them to kindergarten in the morning and clean up afterwards. It is a time that will never come back, so I try to spend a lot of time with my kids. 맞아요. 가끔씩 이 사실을 내 스스로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소중한 시간들, 이 아름다운 시간들 진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아이가 없으니까 가끔씩 본가에 이렇게 가면 솔직히 가끔 가진 않고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근데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아,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겠다. 엄마 아빠한테 좋은 시간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고 항상 좋은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people ever, right? 가족이 항상 너무 중요하잖아요. 소중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이렇게 아빠가 놀아주면 그 추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놀아주는 모습 보기 좋더라고요. 뭔가 야구장을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엘린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그 트윈스이기 때문에 막 유니폼을 입고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서 막 응원가를 같이 막 부르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뭔가 그 아이는 그 추억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겠죠? 우리 패션을 연구하시는 교수님 2892 모닝그룹어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저는 퇴근 후에 육아가 시작됩니다. 아이 하원 후에 과제 전쟁이 시작되고 호랑이 엄마로 변신 그리고 수업 준비 등 프로젝트 연구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유유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 routine is to look after your kids.

after work. 아, 퇴근 후에 진짜 육아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일하느냐고 좀 고생하셨고 쉬셔야 될 텐데 또 아이까지 케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육아에 전념하시는 우리 모든 육아맘들, 워킹맘들 화이팅입니다. 육아데디, 워킹데디도 다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8383 열정언니께서 썸머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저는 퇴근 시간이 7시 30분이라 집에 오면 8시가 넘어서 여가 시간은 없고 바로 밥 준비하고 치우고 씻고 이것저것 집안일로 점점점 유유. 그냥 무수리 주부인의 삶입니다. 별거 없어요. 아, 옛날이요. 빨리 독립해라, 얘들아. 그러니까요. 우리 열정언니 옛날에 되게 재밌게 보내셨잖아요. 뭐 어디 나이트클럽도 많이 가시고 그러셨다는 메시지 제가 너무 잘 기억해서 지금까지 열정언니라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I guess that is the reality that you're facing these days. You know, taking care of your house and also your kids. Prepare meals after work. 체력이 진짜 엄청나시겠네요. 우리 열정언니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빨리 독립해라 얘들아 이 말이 우리 박은혜 팀장님이 벌써부터 하고 계시는 그런 말이거든요. 아이가 지금 4살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독립이 벌써 꿈이라고. 죄송하지만 한참 남았고요. 초사까지 놀이터 열심히 달리시길 바랄게요.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more of your messages. Let me know about your routine after work. 우리 모닝 그루버들 퇴근 후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아주 저렴하죠? Here is Alicia Cara, How Far I Will Go.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Let's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우리 마이클 모닝 그루버. 퇴근 후의 루틴은 전날 먹은 야식 뒷정리, 그리고 야구 경기 보면서 다시 치맥, 야식을 다시 드시는군요. 하나이글스 파이팅이라고 해주셨네요. 하나이글스는 저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이글스 진짜 잘해야 되는데. 멍멍이 후추맘께서 저는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 퇴근 후에 야구 중계를 꼭 본답니다. 가끔 치맥도 하고요. 근데 목요일은 못 봐요. 목요일은 합창단 연습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노래 부르다 보면 힐링 된답니다. 모닝그루버님들도 취미생활 하나씩 가져보세요. 힐링이 됩니다. So you're in a choir group. That's interesting. 저희 아빠도 합창단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So you enjoy watching baseball match after work. 아, 야구 너무 재밌어요. 그죠? 제가 비록 이번에 야구장 갔을 때 승리의 요정은 못 됐어요. 이번에 졌는데 저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I actually wanted to share this with you guys. 제가 야구장에 갔는데 웬 외국인 단체 손님들이 막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야 저기 막 출장 온 사람들인가 봐. 여기 엘땡 회사 사람들인가 봐. 이래서 제가 아 그런가 봐 이랬는데 제가 진짜 잠깐만 나저 사람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제 친구가 뭐야? 어떻게 알아?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파나마에서 회사 다닐 때 저희 부서 직원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야구장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What a small world. 그분이 파나마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 직원한테 어머 혹시 파나마에서 오셨나요? 저분들 했더니 그 직원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거기 직원이었어요. 이래가지고 그 직원이 인사시켜줘서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8년 전에 있던 직장 동료를 이큰 넓은 세상 한국에서 그것도 야구장에서 제 앞자리에 바로 앉아 있어서 만났습니다. 근데 저또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아서 이걸 막 친구들한테 얘기해줬더니 썸머야 그거는 세상이 좁은 게 아니라 너가 그냥 많이 돌아다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아, 근데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But it is indeed a small world. Anyways, I just wanted to share this interesting experience that I had bumping into a person that I used to work with 8 years ago back in Panama. 뭐이 스토리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는 3부로 돌아올 We're gonna be back for the third part of Morning Groove, everyone. So stay tuned. Here is a song requested by 멍멍이 후추맘. This is 김동률, 황금 가면.

That was Speechless by Naomi Scott from a movie called Aladdin that was released back in 2019. Requested by 1166 Morning Groover,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곡으로 익숙한 선곡들이 많아서 흥얼거리게 되네요. 알라딘 노래도 틀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벌써 꽤나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0795. 서머피디님, 이분 누구시죠? Into the Unknown. 어찌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시는지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 So that was Panic at the Disco, the lead vocal, Brandon Urie 였습니다. Panic at the Disco 버전으로 듣고 오셨어요. It's good to know that you guys are enjoying the songs that we're playing. 우리 신청곡으로 우리 플레이리스트 모닝그루버들께서 직접 메워주실 수도 있거든요.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right, let's now get to more check-in messages from our morning groovers. Secret Life of ISTP. 와, 닉네임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I'm so into MBTI, so I'm loving this nickname. 뭔가 되게 비밀스러운 MBTI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또 ISTP거든요. 어쩜 별명도 이렇게 본인의 MBTI와 잘 어울리게 지으셨을까요? Secret Life of ISTP. 굿모닝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마 신규 모닝 그루버이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고양이 CSI, 캣 CSI. 길이 엄청 막히는 목요일이에요. 라고 해주셨네요. 어디신가요, 지금? 어느 쪽을 지나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좀 많은가 봅니다. Everybody please drive safely. 나나 모닝그루버, 굿모닝 모닝그루버님들 하트. 2778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저도 출첵입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배우러 갑니다. On my way to learn PowerPoint today. 컴퓨터 배우시는구나. 오늘 열심히 배우시고 또 재미있는 그런 PPT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모닝그루버 파워포인트 만드시면서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Now, if you're wondering where YG is, 우리 원래 3부에는 Say What 코너 YG랑 같이 해야 되는데 아마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닌가요? 별로 딱히 찾으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은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YGPD님 열심히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뭐 걸어오시는 건지 뛰어오시는 건지 따릉이를 타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걸어오실 거예요. 뛰어오시거나 따릉이를 지금 탈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So YG is on his way. So let's all wait for YG a little patiently. 오긴 오실 겁니다. 우리 코너 진행할 거고요. 제가 썸앤매 타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지각을 하셨는지 아마 또 이렇게 동문서답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특징이어가지고 But anyways, let's wait for YG a little patiently. 우리가 조금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YG를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9909 Morning Groover said, 주토피아 OST 듣고 싶어요 라고 Sentinel Song Request. 아 저희가 이거 2부에 벌써 보내드렸거든요. Shakira, 제가 너무 좋아하는 라틴 언니 Shakira의 Try Everything 저희가 이미 틀어드려가지고 다음 기회에 저희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코콩 모닝그루버, 오늘은 땡즈니 사운드 트랙의 날인가요? 너무 좋네요. 땡즈니는 언제나 옳죠. 그리고 Noah and Ryan's mom texte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날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마침 또 친구분 만나시는 날 날이 너무 좋군요.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겠어요. 우리 박혜미 모닝그루버, 요새 몸이 회복이 안 되네요. 유유, 보름째 감기 달고 살아요. 하루도 안 쉬고 나가 놀고 일하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박혜미 모닝그루버 좀 쉬어야 될 텐데. 감기는 무조건 쉬어야 낫거든요. 잠도 진짜 많이 주무셔야 되시고 I think you have been having a rough schedule lately that you're still suffering from cold. 감기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면 조금 나아요. 이 호흡기가 좀 습해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So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Everybody please don't get sick. Make sure to take care of your health. 건강 항상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모닝그루버들 아프면 저 썸머가 걱정하잖아요. Okay, let's talk about MG Q&A. We're talking about your routine after work. 퇴근 후에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다르시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저는 퇴근 후에 이틀은 대학원에 가고요. 남은 3일은 운동 또는 한잔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정말 알차게 보내시네요. So you try to manage some time to do some studying and also you try to work out 3 times a week and also you end your day by drinking a bit. 또 이렇게 한잔하면서 하루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쵸?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겠어요.
우리 얼갈이 배추 모닝 그룹어 퇴근 후는 특별한 루틴은 없는데 최소한 지키려는 규칙은 8시 이후엔 금식하기와 가능하면은 11시에 취침하기 정도입니다. 퇴근 이야기하니까 바로 퇴근하고 싶네요.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신청합니다. I try not to eat anything after 8 p.m. and I try to sleep before 11 p.m. That is the routine that I'm trying to follow these days. 8시 이후에 금식하시면 아침은 그러면 언제 드세요? 금식 시간이 좀한 12시간 정도 유지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저는 보통 5시 반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It's not like I'm trying to go on a diet or anything, but it feels really good to kind of maintain that empty stomach until the morning time. 뭔가 공복을 유지하니까 아침에 좀 뭔가 더 가뿐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을 좀 일찍 먹고 5시 반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11시 전에는 취침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잘 되지는 않아요. But this is the routine that I'm also trying to follow these days. 우리 모닝그룹들 와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봐요. So if you wanna let me know about your routine after work, send in your text message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going out to 얼갈이 배추 모닝 그루버. Although this is commuting time, let's have a listen to 장미여관 with 퇴근하겠습니다.

박은혜 팀장님,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잘가 해주셨네요. 이만 가볼까요? 9909 모닝그룹어. 저는 퇴근 후 집으로 다시 출근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탁기 돌리고 저녁 준비하죠. 맞아요. 퇴근은 또 다른 출근이죠. 집으로 가면 할 일들이 많으니까요. We do have a lot of house chores, don't we? So it feels like you're going to another work after you leave work and when you're on your way home. 뭐또 그런 거죠. 이왕 뭐 집에서 집안일 하시면서 뭔가 그렇게 다시 일하는 느낌이 안 들게 뭔가 좋아하는 노래도 들으시고 또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5231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썸머피디님. 저는 퇴근하면 바로 아이들 저녁 준비하고, 학원 다녀온 아이들 저녁 먹이고, 남편 퇴근하면 저녁 차려주고, 운동 가요. 오늘 인천대교를 건너 출근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The weather is really nice. I'm currently driving over 인천대교. And after works, I will prepare meals for kids and also for my husband as well. And then go off to working out. 와, 진짜 체력이 진짜 좋으신데요? 퇴근하시고 저녁을 두 차례나 차리시고 그 다음에 운동까지 가시는 어떤 운동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녁을 그럼 두번 차려주시는 게 맞는 거죠? 와, 설거지는 그러면은 누가 하나요? 진짜 우리 5231 모닝그룹어 체력 잘 챙기시고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쌤, 8829 모닝그룹어. 출첵해요. 저는 퇴근 후에 루이 산책, 화목은 필라테스에 가요. 박은희 팀장님, 아이들 사춘기가 되면 자동 시간이 생겨요. 그때 되면 거리를 자동으로 두게 돼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kids are going through puberty, they will become independent, so you will earn some time for yourself as well. Normally, when I come back home after work, I would take Louis for a walk, and also I would go to Pilates on Tuesdays and Thursdays.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약간 좌절을 하신 것 같은데, 사춘기요? 이러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박은희 팀장님은 근데 사춘기 말고 아예 그 독립된 성인이 될 때까지를 엄청 기다리고 계시던데요? 벌써부터? 빨리 20대가 되어서 얼른 독립시키고 싶다. 그렇게 힘드시면 하루 저한테 맡겨주세요, 자녀분. 너무 귀여워서 저는 봐주고 싶던데. 전화 당장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아드님께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거든요. 지금 팀장님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막 모스토리도 진짜 귀엽고, 저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이랬는데, 그게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너무 심쿵해가지고. 한번 데리고 오세요. 제가 봐줄게요. 놀이터도 제가 데려가지고요. 저 왠지 잘 봐줄 것 같은데. 우리 건수 오빠님께서, 저는 퇴근 후에 루틴은 아니고, 저녁에 술자리가 많아서, 저녁에 퇴근하고 동종업계인 음향 쪽 일하시는 분들과 모임이 있어서 만나는 닭한 마리 칼국수 먹으러 갑니다. 두 달에 한번 모이는 모임이라 꼭 참석하려고요. 목요일 날 다들 회식이나 모임이 많은 것 같은데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Indeed, there are a lot of company gathering on Thursdays. 여기 상암동도 목요일만 되면 되게 핫플 되거든요. 저도 그 핫플에 조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닝그룹 회식, 그리고 EFM 회식 조만간 제가 또 추진해 볼게요. 항상 회식은 막내인 제가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But thankfully, our 팀장님 is always down for company dining, so I'm gonna try to come up with that. 우리 2624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굿모닝입니다. 출근길에 항상 들어요. 애니메이션 코코의 Remember Me 신청합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New Morning Groover 2624. We are going to play a song for you. This is Miguel and Natalia Lafourcade. Remember Me requested by 2624.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3247. 태어나서 라디오에 문자 처음 보내봐요. 진짜 가는 거 맞나요? 입사 한 달 차인데 모닝그루브 덕에 출근길이 신나요? Love is still the show 듣고 싶습니다. 와, 입사 한 달 차시면 한참 막 적응하시려네 하고 바쁘겠어요. Good luck to everything that you're doing. 저희가 처음 문자 보내신 기념으로 노래 띄워드릴게요. Here is Love, still the show from Elemental.

0: Now, this is a segment where we teach you some useful expressions in English. And finally, our guest for Thursday, YG PD is here. 무사히 또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Good morning to you.
1: 늦어서 죄송합니다.
0: 아, 우리 조공 모닝그룹께서 YG PD님의 무사 출근을 기원하며 천천히 오세요, YG PD님이라고 해주셨는데.
1: 무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0: 천천히 오시면 안 되죠. 방송이 늦었으니까 빨리 오셔야죠. 네. 그리고.
1: Oh, so cold here.
0: 네네. 저는 뭐 티라서 5616 모닝 그룹 아이고 YGPD님 조심히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반장님께서 오늘 차가 많이 막혀서 이해해달라고 해주셨는데
1: They're so kind.
0: 뭐 차는 뭐 당연히 막히니까 막힌 거를 계산을 하고 좀 더 일찍 나오는 거가 원래는 국룰이잖아요
1: Yes, 네네네. sorry
0: 네, 아닙니다 괜찮아요 It's okay 우리 YGPD님 오늘 퇴근 후에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routines after work So what is your routine after work these days?
1: Making dinner Used to Before I get hurt.
0: 아, 그럼 요즘에는 좀 맞아. 저녁 준비하시기가 힘들긴 하시겠네요.
1: Yeah, go right into the bedroom.
0: 이거 혹시 팔 다치신 게 내일 제가 런닝 가자고 할까 봐. 뭔가 런닝 가자는 말을 이제 못 하겠네요. 네네.
1: 아, 런닝 싫어. 아!
0: That's not 진짜, what it happened. 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프지 마시고요. We're gonna now get to some acting, everyone. So listen carefully to our skit. And on the very final part, we're going to introduce the key phrase. 연기할 준비 되셨죠?
1: 갑시다.
0: Okay, let's go.
2: Summer, summer, summer! I have good news for you. Oh, 내 배프 summer. So summer, summer!
3: Oh,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What's up, girl?
2: Hey, I have a new blind date for you. 아, 소개팅 갖고 왔네. 소개팅 할래?
3: What? That's the good news you're talking about.
0: 야, 됐어. 너 지난번에 소개해준 사람 때문에 나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아직도 극복 중이란 말이야. I'm so fed up with all of this.
2: But you won't fed up once you hear how tall he is. 키가

0: 엄청 큰데. 어? 아. 너 좋아하잖아.
1: 키? 그래, 뭐, 나 키 큰 거 좋아하긴 하는데.
0: 190.
1: 뭐, 얼마나 큰데?
0: 190, 190.
1: 190? 야, 190? 변호석이야, 뭐야?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Do you have his picture?
0: 여기, here!
1: 아, 어, 되게 착하신 분 같구나.
0: 어? What do you mean? He's not real? 포토센. 아니, 사진이 그렇게 잘 받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실물, 실물을 봐야 돼, 꼭.
1: 아, 야, 됐어. I don't need anyone. 나는 그냥 요즘 변호석 덕질이나 좀 할래. One year later. 아, 결혼식 너무 지루해. 나랑 변호사 결혼식도 아니고 남의 결혼식 너무 지루한데. Weddings are boring. 아, 밥만 먹고 그냥 가야지.
2: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1: No, absolutely not. 여기 앉으세요, 제 옆자리에. 야,
2: 감사합니다.
1: YG, that's the kind of guy you need to set me up for. 야, 좀 저런 사람을 소개시켜줘 봐. Is he your friend? 어? 너 친구야?
0: Him! Yeah, he's my friend, but...
1: 야, 나, me. Set me up. 야, 나 찜, 나 저 사람 찜. Can you set me up? 나 소개시켜줄 거야?
0: You never listen to me. 내 말 좀 듣고. 어? 저기 부케 받는 여자 보여?
1: 응, 부케 받는 여자? 조신부 보이는데 왜?
0: That's guy's fiance.
1: What?
0: He's taken, yes. And guess what?
1: He's taken and what?
0: That's the guy I set you up for 1 year ago.
1: Why do you sound like a witch?
0: 저 사람이 이제 내가 소개팅 시켰어 했던 그 남자란 말이야.
1: 뭐? 안 돼! 죄송한데 갑자기 감기 걸리셨나요? 꽁치 연결하다가 갑자기 웬 마녀 모기가.
3: 그 남자가 들을까봐.
1: 아, 들을까봐. 어. 우리 변호사님이 들을까봐. 어. 아, 조심하신 거구나.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쵸? 이렇게 소개팅 거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3: 그러니까 일단 나가고 봐야 돼요.
1: 그래요?
3: 야.
1: 사진을 좀 못 믿겠어서가지고요. 저는.
3: Even though it is not trustful, you have to go to the blind date.
1: Are you
3: and
1: giving me?
3: See by your eye.
1: Oh, really? You have to meet the person in person
3: right
1: to
3: away.
1: Find out.
3: Yeah.
1: Because some people are just not photogenic.
3: If you are not like about he or him, he or her,
1: yeah.
3: Him or her, her.
1: It could, for me, it's him.
3: Him, okay.
1: 저는 남자, 네.
3: Just say right away, go to the cafe, and then just take 30 minutes and
1: 오.
3: Say goodbye.
1: 어, 그래요? Yeah. 일단 카페에서 30분이라도 만나봐라.
3: Yeah.
1: So you're giving me some dating advice right now?
3: Yeah.
1: 오, 또 어떤 advice 줄 수 있나요? 뭔가 연애 팁 이런 거, 소개팅 팁 이런 거.
3: I'm gonna 것도. Give you next
1: 네.
3: week.
1: Next week? Yeah. To be continued 뭐 이런 거.
3: Yeah.
1: 아, 하나만 좀 주세요. 우리 YGP님 뭔가 소개팅 팁 이런 거 되게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3: Because I met my wife by Monday.
1: Oh my god. 어때요?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소개팅에서.
3: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1: 아, 진짜로요? 오, 뭐지? 뭐 되게 비밀스러운 척 하시네요, 갑자기. But the tip from YG is just meet the guy even though you don't like him on the photo?
3: Yeah.
1: 그래요?
3: Because of aura would be different.
1: 근데 하긴 그건 그래요. 저도 실물이 훨씬 예쁘거든요.
3: Yeah.
1: 그러니까.
3: What's better?
1: 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진을 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진에서 별로인데 더 괜찮을 확률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3: 직접 봐야 바이브를 느낄 수
1: 그리고
3: 있어요.
1: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3: 다일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진 얼굴이랑 실물 얼굴이 다 다르다 이 말씀 드립니다.
1: 팀장님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뭐 이렇게 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요즘 변우석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네네.
3: 변우석님은 실물이 더 아름다우실 거예요.
1: 아니요, 그냥 사진으로 봐도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요.
3: 그 이상일 거다 이 말.
1: 실물을
3: 거죠.
1: 보면 저는 이제 심장 터져가지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3: 그렇죠,
1: 네,
3: 그렇죠.
1: 제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3: 그렇죠.
1: 우리 반장님께서 명불허전 연기라고 또 오늘 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고요. We have to get back to the expression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So we are talking about set someone up. Set someone up.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오늘 퀴즈로 나갈 거예요. Set someone up이 무슨 뜻일까요? 1번.
3: 누군가를 속이다.
1: 누군가를 속이다. 2번.
3: 만남을 주선하다.
1: 만남을 주선하다. Set someone up.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한번 맞춰보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YG PD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다음 주에 봐요.
1: 되게 예전부터 느낀 건데 성시경 씨를 많이 따라하시는 것
0: 아니에요.
1: 같아요. 잘 자요?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다음 주에 팁 드릴게요. 뭐 이런 거. 다음 주에 나올게요. 막 이런 거. 예. 뭔가 항상 나중으로 좀 미루시는 걸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0: 잘릴 건 항상 걱정하고
1: 네.
0: 있어서.
1: 잘릴 건 저도 걱정하죠. 우리 열심히 해보아요. 잘리지
0: 화이팅!
1: 않게. 화이팅! 어머,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또 이렇게 선곡을
0: 아.
1: 해주셨어요. This is like a gift for me. 오늘 저 썸머한테 선물 주시는 건가요? This song is from 선재 업고 티어 soundtrack. This is Eclipse Run Run. 심장 터질 준비 되셨나요?

That was Run Run by Eclipse from 천재 업고티어 사운드트랙. 정말 나중에 우리 박원혜 팀장님 소나기도 한번 들려주시는 거 약속해요. Okay, so this is our Thursday segment, Say What, where we teach you some useful phrases in English. Now we're gonna take a look at your messages to see if you have sent in the correct answer. 1166 모닝 그룹어, 오늘의 정답은 1번이라고 보내주셨네요. 7224 said the answer is number 2. 소개해주다. 2778 said, 연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은 2번, set it up. 주선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주선해드릴까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1807 모닝 그룹어, 정답은 2번입니다. 만남을 주선하다. 선머님, 저희 언니도 정말 변우성님한테 푹 빠져 있어요. 크크크, 많이 내 남자친구죠. 아니요, 제 남자친구인데요. 누가 많이 내 남자친구라고 했나요? 죄송해요.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요즘 변우성님 보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Okay, so it's time for me to reveal the answer. The answer was number 2.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만남을 주선하다라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1807 모닝그룹업계 선물 챙겨드릴게요. Congratulations. So, set someone up. 이 set someone up이라는 표현은 소개팅을 해주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And it actually has various meanings too. So number one, it means to arrange or organize something for someone. And this could involve preparing or arranging things for someone's benefit or convenience too. And when it comes to the other meaning of set someone up, it means to establish or create a situation. 어떤 상황을 만들다라고 얘기를 할때 set someone up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So this can mean creating or putting someone in a specific situation or position. And another meaning of set someone up, to frame or incriminate someone. 뭔가 범죄를 뒤집어 씌울 때도 set up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So in a negative sense, set someone up can mean to deceive or trick someone into appearing guilty or responsible for something they did not do. 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set someone up이라는 표현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소개팅, 만남을 주선하다의 의미로 예시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자기 직장 동료랑 나 소개팅해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My friend set me up on a blind date with her co-worker. My friend set me up on a blind date with her co-worker. Blind date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냥 My friend set me up a date with her co-worker.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여기 근처에 괜찮은 미용사 소개시켜 줄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Can you set me up with a great hairstylist who works nearby? Can you set me up? 나 이렇게 소개시켜 줄수 있어? Can you set me up with that perso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So that was the expression, everyone. 만남을 주선하다. Set someone up. And that is all we have for Say What. 저희가 클로징 하기 전에 메시지 좀더 읽어볼게요. 7456 신규 모닝그룹어. 2월에 이사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문자는 처음 보냈는데 저도 일본에서 공부하던 학생 시절에 일본 이름을 여름, 낮으로 지었어서 서머 PD님이 더 반가워요. So looks like your name is also Summer then. And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2월부터 청취를 해주셨었구나. 이렇게 처음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이제서야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3037 모닝그룹어,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 화성인데 출근길이 많이 막혀요. 그래도 피디님 목소리 들으면서 막히는 길 즐기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currently commuting to work in Hwasong and it is congested. Heavily congested over there. Please be careful when you're driving. And that is it for me today,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in the morning.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Can you set me up?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Atomic Kitten feels so good. Hey there,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us here at 101.2, 101.3. Today is May 14th. The time is almost 10:05.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your FM waves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Boinen Radio,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further,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by searching 101.2, 101.3.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And also we are on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broadcast at the 6 p.m. Tonight or 2 a.m. tomorrow morning. Hope you're having a fine evening. I said almost beautifully summery morning, huh? Feels like summer already. Is that a good news or are you saying, I don't know, too early for me? Anyways, 오늘은 칭찬의 미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I think you might have guessed from the intro. Talk about the art of compliment, 칭찬, 그죠? 칭찬은 뭐 단순히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기술을 넘어서 이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소통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A great compliment is more than just making someone feel good for a moment. I mean, that in itself is quite a power that compliments have, right? But it's a beautiful form of communication that can leave a deep and lasting impression. 진정한 칭찬이란 뭘까? 하지만 이 진정한 칭찬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 깊은 관찰이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I think real compliments begin with deep observation about that person. 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또 그러한 관심 자체는 이 출발부터가 이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can't genuinely compliment someone without paying attention to them first. So in that sense, even the fact of noticing someone carefully already comes from warmth, I think. 그래서 이 칭찬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칭찬이 되려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체성, 그 다음에 타이밍. I think compliments also need to be done well. I think the first thing is timing and also specificity matters. Specificity.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단순히 아, 오늘 정말 멋졌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오늘 멋졌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해줘서 정말 멋졌어요 라고 정확히 짚어내듯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이 상대방은 자신이 제대로 이해받고 또 인정받고 있다는 연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So instead of saying, "Hey, you're great today." 와, 그것도 좋은데요, 근데. But go further than that, right? Instead of just saying you're great today, say something like, "The way you handled that moment earlier was really thoughtful." So be really specific about why that person was great, because when a compliment becomes a specific, people feel more than happiness, actually. They feel understood, and they feel like they're seen, and they feel like they're recognized.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 할 때도 이 칭찬은 아주 큰 중요한 스킬이죠. I think in social life, I'm sure that you have experienced this before. This complimenting skills is a really important skill. 근데 이게 또 스킬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술이기 때문에 막 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된다. 너무 과하거나 추상적이면 별로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If compliments become too excessive or too vague, I think there's no element of sincerity with that compliment. 그렇다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속이 빈 그런 칭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칭찬은 솔직히 뭐 그렇게 막 그렇게 기분이 막 좋거나 한 그런 칭찬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칭찬을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Let's just, we are the recipient of the compliments. 그래서 내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칭찬은 어떤 칭찬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at kind of compliments that you, prefer receiving?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와 또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 힌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칭찬을 들을 때 좋더라. I think definitely gives us hints about what we truly value and even the identity we care most about deeply, I think.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구체적이면서 기분 좋았던 또 기억에 남는 칭찬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So I'd like to ask you this question today. Out of all the compliments you've received in your life, or it could be something that you received in your life recently, right? What was the most specific, memorable, and genuinely meaningful one for you? 그런 칭찬을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았다. 이런 칭찬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오늘 그런 이야기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또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오시면요. 채팅방 준비되어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셔서 들어오셔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은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더 칭찬을 해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런 더블 컴플리먼트가 되겠네요. That you received before, and then I will kind of double down on that compliment. 좋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So, it's all about praising you today. The praises that you receive in your life that were very specific and they were very memorable. Fatboy Slim입니다. Praise you.

much. Over encompassing, I don't know, compliment, do not work, right? 정확하십니다, 5750님. 1232님도 디테일이 필요하시다는 말씀. Right, exactly. Detail is something that is important, you know, in so many aspects of our lives.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디테일을 위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신경이 많이 쓴다는 것은 상당히 care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I think detail is very important and very meaningful because it means that you paid a lot of attention into putting into something a lot of detail.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선물을 보낼 때도 이 조그만 디테일 같은 거, 이 사람에 맞춘 디테일 같은 게 더 감동하게 만들잖아요. When you're giving somebody present, right? Just the extra detail that you thought of specifically for that person, it's just very, you know, impressive for a person who is receiving that gift, right?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말씀, exactly, you are right on, 1232님. 정확히 보셨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칭찬이 좋으셨는지 네. 알려주시고요. 칭찬의 돌고래라는 노래,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준비했습니다. 웨스턴 카이트, 칭찬의 돌고래.

praising what's done well and offering advice on mistakes. But as a heavy I introvert, excessive praise makes me cringe and turns my face a bright red. 그렇군요. 저도 I am also a good I, I believe. 근데 과한 칭찬은 너무 좋던데 저는. 칭찬은 절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를 더 찬양하라. Please, please, praise me more. Please, compliment me more. 어떤 만화 약간 그 밈 같은 밈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슬램덩크. 그렇군요. 그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해주는 거는 I think that 구체성인 것 같습니다. I think that's specificity that I was talking about. 왜냐하면 그걸 정확히 캐치해서 그것을 정확히 칭찬해주는 거 역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ly. 3998님. 감사드립니다. 노래 하나 듣고 2부 Weather Report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친목도모 She's So Fine.

작은 성공이나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만 즉각적인 칭찬과 보상을 해줬더니 고래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라는 그런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이책 내용에 또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Thank you, Jenny, for that. 그래요. 어디선가 유래되었겠죠. 누가 이렇게 아무런 그런 맥락도 없는 말을 만들어낸 고래가 왜 갑자기 춤을 추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스카프드루 낙타님은 무슨 칭찬을 제가 유독 좋아했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조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한 거에 대해서 그거 너무 좋았어라고 칭찬 들으면 가장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Small things that I put a lot of effort into, right? Whenever I get compliments for that, I think that really made me happy.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열심히 한 거를 뭐 좋았다, 나쁘다라는 걸 떠나서 뭔가 이 나의 노력에 대해서 뭔가 recognize 해주는 거. 그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Not necessarily talking about whether it's good or bad, but just the sheer effort that you put into being recognized. I think that is really important as well and very satisfying as well. 그래서 스카프드루 낙타님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 뜬금없이 고래가 들어가는 아티스트 노래 신청해 보겠습니다. So reminds me of this artist with a whale in the artist title. WN Whale의 곡이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RPG Shine.

couple of tracks, WN Whale RPG Rocket Punch Generation, and the following track was The Chemical Romance, I'm Not Okay였습니다. 소희님께서 Q모닝, 인간의 뇌는 위험을 더 잘 감지해서 남들에게 들은 칭찬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칭찬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더욱 의식해서 기억하도록 해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요. The human brain is wired to detect danger, so we tend to remember negative comments longer than compliments. From now on, let's make a conscious effort to remember the praise we received.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선거철에도 마타도어가 많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I think there's all kinds of negative accusations made by each candidate, right?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더 기억하기 때문에 뇌리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칭찬을 받는다면 좀 더 기억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네요. 3998님 역시 맞아요. 영혼 없는 가식적인 칭찬 아니면 안 받는 이만 못하죠. Soulless fake compliments are worse than none at all, right? Which kind of makes me think, am I making those kind of soulless compliments on air?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You know, I try not to be negative at all. Actually, you know, innately, I have a very negative attitude and very sarcastic attitude. 제가 워낙에 좀 그 냉소적이고 그런 sarcastic한 부정적인 면이 많거든요, 보통 때. So kind of 그런 면을 안 보여.

이러고 I really on purpose try to be excessive with my praise and compliments. 그걸 좀 줄여야겠네요. 조금 제가 담백하게 진행을 하고 칭찬을 막 이렇게 날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998님, 저는 위로하듯 던져주는 칭찬의 말도 좋아합니다. 뭔가 특정적인 상황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하는 일들 그 이상 더 어떻게 해? 잘하고 있어. 맞아요. The consolation compliments are very important. I think the purpose of those consolation compliments is not to necessarily be specific about what aspect about you to compliment, right? But kind of giving you kind of overall consolation, provide warmth and comfort.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제가 아까 꼭 구체적이라고 해야 된, 구체적이면 좋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3998님이, 고래 이야기가 나왔는데, 흰수염 고래, YB 곡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B입니다. 흰수염 고래.

흰수염 고래 YB였습니다. A request from 3998님. 저도 말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좀 약간 반성이 되네요. I'll try to be very, I don't know, refined in what I say.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제니님도 보내주셨는데요. 젊어 보인다.

예쁘다, 끊임없이 듣고 싶은, 영혼 없이 칭찬해도 막 듣고 싶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스타일이 좋다는 말. 그런 칭찬이 좋으시다고. So Jenny says, compliments like, you look young, you're pretty, those things I want to hear forever, even if they are empty, soulless compliments, I still love them. And the older I get, the more I love being told I have a great style. 그렇죠. I think those compliments are universally loved compliments. 그죠? 아, 정말 나이 들어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왜 스타일이 왜 그래? 라고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그죠? I think those are all the compliments that we love hearing. But I think we want those to be specific as well. 뭐 스타일이 좋다라고 하면은 와 오늘 입은 옷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컬러 매치가 너무 좋다. 굉장히 날씬해 보인다. 뭐 그런 거. I think we can be specific in that way, I think. 제니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티파니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I saw him standing there.

aggressive.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I think even more so than the program running the show as a DJ and as a producer. 이 프로그램 좋다라는 것보다 노래가 정말 좋다. 작곡을 정말 잘하시는군요. 그런 컴플리먼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I think that kind of says a lot about my identity. You know, says a lot about who I perceive myself as.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딱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I guess I'm a musician. 저는 그냥 뮤지션인가 봅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좋습니다. 소희님께서는 저는 처음 본 분에게 처음 본 분에게 느낌이 너무 좋으세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일단 특정 종교인인가 이런 의심이. So when I hear somebody I've just met say, "You have such a great vibe. It feels good at first, but I kind of start wondering if they're trying to recruit me to your to their religion." 아 참.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또 꽃 사러 들어간 꽃집 사장님에게 이런 말 들었는데 좋기도 하면서 왜 그러실까 좀 의심도 들고. Right. That suspicion, right? We're living in this world that we start being suspicious about everything.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이 계속 꽃집에 계속 오라고 하시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다른 관심이 있으신가? Maybe he's trying to, I don't know, attract me to come back to the flower shop. Or maybe he has other ulterior motive. I'm not sure. 참 그냥 선의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세상이 또 그렇지가 않죠.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희님. 제가 뭐 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네요. 그 곡 신청을 해주셨는데 올리비아 로드리고 버전이 혹시 있으면 You're So Vain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Unfortunately, we don't have that on our database. 그래서 저는 Carly Simon 1 버전이죠. 먼저 Carly Simon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You're So Vain.

You're so vain, Carly Simon. 소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I think, these days we have social media. Maybe those religious people, I think, use social media to achieve their goal. That's why we see less of them on the street. I'm not sure. Could be, right? 위스덤님도 오늘 주제 관련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20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둘 때 저희 실 직원들이 감사패를 줬었어요. So after I left the job that I held for 20 years, my team gave me a plaque of appreciation.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항상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동료 및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줬고, 공공님께서 묵묵히 걸어가던 길을 위즈덤님께서라고 하죠. 묵묵히 걸어가던 길을 저희도 지혜롭게 잘 이어가겠다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Wisdom is free라며 저를 놓아주었어요. 후배들에게 존경하는 선배, 배울 게 있는 선배로 인정받는 것이 저에게는 값진 칭찬이에요. So the plaque said, "You are always a role model for your colleagues and the juniors with your gentle charisma. We will wisely carry on the path you have quietly walked, and they let me go with the phrase, "Wisdom is free." So being recognized by juniors as a respected mentor is the most valuable compliment to me. That is, very important, I think, right? If you work in the company, environment, right? Your legacy, as an employee of the company, 어떤 legacy,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That is absolutely nothing that you can control that about. Of course, you can be a great role model or great influence to other people. You can do so much, right? But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말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선후배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think those kind of plaque, right? I think these days they can personalize it, so it doesn't have all the same messages on it, but they can sort of personalize it for that person.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구체적인 어떤 공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게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고, 그죠? 멋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청곡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미조 씨의 곡인데요. 피처링한 가수가 누구일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아주 멋진 후배 가수라서 깜짝 놀랍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피처링 가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시죠. 정미조, 너의 눈망울.

0: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좋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achievement에 대해서 I think specific achievement and things that you have done getting praised for I think always feels good, right? 신청곡 주셨는데요. 베니님의 신청곡 듣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Beast입니다. Beautiful.
1: Beautiful my girl. Not beautiful my girl. So beautiful my girl.

couple of songs are titled Beautiful. First one was Beast Beautiful. The following song was Crush Beautiful. So maybe one more message to wrap up the compliment themed question of the day. 3056님께서 저는 어느 잡지를 위해 어느 저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뜻밖의 좋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I once translated a written interview with an author for a magazine and unexpectedly received the feedback that was that it was really good.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확실히 구체적인 피드백을 안 줘도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이제 구체적인 피드백을 준다. People are usually very you know, not so I don't know. kind of passive when about giving feedback. 보통 이제 뭐 좋은 소리 칭찬을 하기 굉장히 인색한 면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근데 노력을 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겠죠. 좋습니다. So we have In This Cover segment coming up in the part 4 of the show. 잠시 후에 또 네 곡의 신곡 인디곡 추천해드리는 In This Cover 시작합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as you might have guessed. Yes, indie와 discover, indie,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을 되새기며 좋은 곡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ving true to the namesake, right, of this segment, InDiscover, try to uncover as many indie jams as possible. 오늘 또 네 곡, 신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still receiving, we are always receiving recommendations for indie music, so please do send it to us. You can visit our thread account, you know, at 1012x1013, or send us email, 1012x1013@gmail.com. 첫 번째 아티스트는 류일한 씨입니다. 류일한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코로나를 심하게 앓고 지금은 노래를 못하게 되었지만 가수가 꿈이었던 시절 발매한 두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I suffer from a severe case of COVID and I am no longer able to sing but would like to introduce two songs I released back when I aspired of becoming a singer. That is just so sad to hear. 와, 코로나를 심하게 앓고 목에 좀 이상이 생기신 듯합니다. 그죠? I guess something went wrong with your throat or vocal cord, 성대나, 그죠? 그렇군요. I'm really sad to hear it. Hopefully you will recover in the future and you know, get back on singing. 하지만 그때 시절에 두 곡을 소개해 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두 곡을 보내 주셨는데 그 곡 중에 한 곡을 틀어드릴까 하는데 먼저 들어보실까요? 류일한입니다. 내가 오라.

류일한 내가 오라, 네가 오라. Our first in this cover song to get us started, right? 미스터님께서도 이런 코멘트 주셨는데 목소리 공명이 참 좋네요. The resonance of 류일한's voice is really wonderful.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kind of reminds me of 박효신. 약간의 비음과 비음이 약간 섞인 그런 공명이 참 스윗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곡은 헤어진 연인에게 못다한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신기하게도 곡 작업을 하면서 감정이 정리되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Interestingly, the process of working on this track turned out to be a very great experience as it helped bring a sense of closure and emotional clarity. 좋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니 굉장히 다행이고요. 또 again, hopefully you can recover from that illness or the condition from COVID and return to the singing stage. 류일한 씨의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곡은 싱어송라이터 진이라고 이렇게 읽는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진 씨, ZN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이라는 곡인데요. 첫 자작곡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f it is your first time writing a song, that is pretty good. 저의 첫 자작곡을 생각해 보면은 와 이런 완성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And about the song,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들에서 느껴지는 허무함, 허탈함, 무력감을 담아 보았습니다라고 설명 주셨는데요. This song captures

젠의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So as you heard with the first song, 류이란 씨의 곡도 그렇고 젠님의 곡도 그렇고 the indie scene has diversified and popularized quite a bit.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디 씬 하면은 어떤 그 약간 인디 씬만의 장르를 항상 생각했었잖아요. I think whenever we thought of indie scene, we always thought of a certain genre like a punk music, you know, and folk music and kind of not easy to listen to kind of genre. But these days, 좀 메인스트림 장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젠님의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 Next artist is actually speaking of a folk genre. 박승환 is a folk singer-songwriter. 근데 이력을 제가 찾아보니까는 CJ Tune-Up 아티스트이고요. And CJ Tune-Up sponsored artist and also won 25th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He won the bronze medal in the 유재하 Music Contest. 그래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꽤 인정을 받고 계신 포크 싱어송라이터라는 부분을 알게 됐는데요. 곡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백승환입니다. 그녀가 떠나가네요.

백승환 그녀가 떠나가네요였습니다. 독더미님께서는 마음이 포근해진다라고 Just the music is very comforting and 뽀님도 좋은데요. 목소리도 기타 사운드도 가사도 love the voice, guitar sound and the lyrics as well. 굉장히 절제된 그런 사운드의 포크 음악이죠. Very restrained sound folk with very contemplative space between the notes and also the lyrics.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여운이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백승환의 그녀가 떠나가네요. So one more artist to go on today's In Discover segment. 마지막 아티스트는 코브라는 싱어송라이터 신데요. R&B를 기반으로 팝과 퓨전 재즈 음악을 추구하시는 그런 싱어송라이터라고. So based R&B based and sort of a pop and fusion jazz is the genre that Kobe is going for. 한번 들어볼까요? 코브의 곡입니다. Featuring Ayla. This is 단편 영화.

코브였습니다. 단편 영화 featuring Ayla. Very sweet sounding, very urban and comforting melodies. 참 편안하게 다가오는 그런 음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참 음악을 너무 다 잘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thanks for tuning in. 앤디 마이크님께서 오늘 주제 관련해서 칭찬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널리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겐 더욱 칭찬이 필요합니다. So, praise is about recognizing someone's value and letting it be known. It is even more essential for people we love. So, 사랑하고 있다는 걸 손지창 씨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 Thanks for tuning in. Remember, QT님들,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손지창, 사랑하고 있다는 걸.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is because the trend of katseng is so popular. It seems to me, I should exercise in the early morning before going to work and perhaps study or read for my self-improvement even after work. 그런데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약간 강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I've thought that perhaps the fear of becoming inadequate and being overshadowed may have been learned from a young age. 꼭 뭘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가끔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으니까 퇴근 후에는 쉬는 게 당연한 거겠죠. 꼭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봐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I mean, this does not apply for everyone. 그러니까 뭐든 좀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I wonder what you guys think about this. Anyways, 오늘도 모닝그루버들의 출첵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출첵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Let me know how you're all getting your day started, everyone. Send in your song requests with your text message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And you can leave free message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Morning Groovers, today is Thursday, so that means we will have YGPD joining me in the studio for the English teaching segment Say What. So stay tuned for all of that, everyone. And now I will move on to MG Q&A just after this. Yeah, yeah.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So on our daily segment, MG Q&A, we throw around different ideas and see what everyone else thinks about it. It is going to build a tapestry of your choices, weaving together the diverse threads of our Morning Groovers' lives. Now, let me throw our Morning Groovers the question for today. What is your routine after work? What do you do once you get off work? That is what I want to know today. That is what I want to find out today. 우리 모닝 그루버들 퇴근 후에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뭔가 출근길부터 퇴근 이야기 하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또 퇴근하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퇴근 후에는 어떤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1: I mean, in the opening, I did talk about how people sometimes focus on their self-improvement activities, whereas others prefer to take a deep rest.
0: 꼭 모두가 자기 개발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쉬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 오프닝에서 했는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신가요? 퇴근 후에 어떤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 너무 궁금합니다.
1: So I get this question a lot because I usually get off work at around 3 p.m.
0: 제가 퇴근 시간이 3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물어보세요. 너 그러면 퇴근하고는 뭐 해? 이러는데 I don't do anything spectacular. I mean, I'm pretty much the same. 근데 뭔가 하루가 더 생긴 기분은 확실히 있거든요. 일찍 퇴근을 하다 보니까.
1: So I have options to go to the hair salon, to the hospital if it's necessary.
0: 그래서 뭔가 뭐 병원을 가거나 미용실 가거나 뭐 이런 뷰티 관련 그런 볼일을 좀 볼 때도 있고요.
1: I sometimes go to the bank. If not, I just go home straight after work. I take a power nap.
0: 저 항상 낮잠이 좀 중요해서 최소 30분이라도 좀 자야 충전이 되거든요. 나름 하이텐션이지만 제가 방전이 좀 빨리 돼서 네, 그런 낮잠 시간 필요합니다. 근데 또 충전은 빨라요. 한 30분 낮잠 자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1: And then afterwards, I would usually do a home workout,
0: 요가를 한다거나
1: or these days, I would just go outside for a run.
0: 그리고 주중에도 좀 약속이 가끔 있는 편이어가지고 좀 쉬었다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1: Or sometimes I would just stay home, do some reading, and maybe just prepare myself some dinner or fix myself some dinner and just enjoy the day.
0: 저는 뭐 그렇게 보내기는 하는데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세요? 저한테 퇴근 후에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우리 바구니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 되게 빨리 달려가셔서 아마 귀여운 또 자녀분과 시간을 보내시겠죠. 야외 놀이터에서 주로 한 3시간 기본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놀이터에는 몇 년 동안 계셔야 되나요? 아이가 몇 살쯤에는 이제 놀이터를 안 가게 되나요? 잘 모르시겠다고 도대체 언제 이러면서 되게 막막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우리 아름다우신 바구니 팀장님이십니다. 오늘도 가실 건가 봐요. 날씨도 좋으니까 놀이터 가기 딱 좋은 날씨 아니겠어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우리 바구니 팀장님. 오늘 선곡 무슨 일인가요? 다 너무 제 스타일이고 뭔가 라틴 바이브 제대로 느껴보라고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또 이렇게 열심히 선곡을 하셨나 봅니다.
1: So why not have a listen to Pitbull featuring Camila Cabello, Hey Ma Spanish version.

Alright, so for today's MD Q&A, I asked you guys, what is your routine after work? 퇴근 후에 우리 모닝그룹어들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We have some answers for that question. 1166 모닝그룹어.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서 방바닥에 붙어 있다가 정신 차려보면 아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놀이터는 초4 이상이 돼야 벗어나실 수 있어요. 와우, 우리 박은혜 팀장님 들으셨죠? 표정이 진심으로 뭔가 안 좋으신데요? 말도 안 돼. 뭐 이런 표정을 지어주시고 계시는데, 초4까지. 아직 한참 남았네요. 아이가 아직 한참 어려가지고, 예, 즐거운 또 놀이터, 슬기로운 놀이터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초4까지 놀이터 당첨! 우리 메이 모닝그룹께서 저는 퇴근하자마자 운동센터에 갑니다. 또 운동 열심히 하시는구나, 우리 메이 모닝그룹. 어떤 운동 하시나요? 헬스 운동 하시는 건가요? 우리 블루 전 모닝그룹, 퇴근 이후에 수험생인 딸 픽업해서 학원 데려다 주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걸으면서 운동하다 집으로 갑니다. 수험생 부모 힘들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 진짜 수험생 부모님이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알차게 사용을 하시네요. So you drop off your daughter and then you use that time while waiting for your daughter to take some walk for yourself. 또 이렇게 걷기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이기도 하죠. 그래도 힘드셔도 이렇게 한숨 좀 고르시는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힘내세요. 8392 모닝그룹어. 저는 혼술이요. 흐흐.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술을 좀 줄이고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유유, 이제 금방 여름이 올 테니 정말 운동을 해야겠어요. So I would have a can of beer and have some snacks after works. I know that I need to exercise because summer is approaching, so maybe I will get to that soon. 퇴근 후에 또 간단한 안주와 맥주 너무 좋은데, 저는 또 뭔가 이렇게 친구들과 한잔하는 건 좋아하긴 하는데, 혼자 집에서 술 먹는 거는 안 하거든요. So I don't usually drink alone at home. But very recently, 최근 들어서 제가 집들이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자꾸 친구들이 와인이나 뭐 이런 것들 술을 자꾸 선물로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정말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걸 다 어찌하면 좋아? 이러면서 제가 와인을 혼자 한번 마셔보기 시작했거든요. And it feels good. 괜찮던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매우 매우 해롭습니다. 모두 절주하고 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Excessive drinking really deteriorates your health. So let's all take a good care of ourselves. 갑자기 또 캠페인 멘트 나갔죠? 우리 인호 구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서머피디님. 매일 해야 하는 운동과 책 읽기가 저에게도 때로는 강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하루 정도 쉬곤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강박처럼 느낄 때 억지로 하다 보면 그때부턴 진짜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쉬고 싶을 때 쿨하게 쉬어주자고요. 저는 퇴근을 하면 루틴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시간에 꽉 맞춰서 움직이다 보면 퇴근 후에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더라고요. 대신 자기 전에 30분 정도 침대에서 책 읽는 게 유일한 루틴입니다. So I don't try to make some sort of routine for myself. I just try to go with the flow, but I try to read for 30 minutes before going back to sleep. And also, sometimes it feels a little compulsive to do something after work, so I just try to take it easy by taking a rest if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after work. 맞아요. 오늘 오프닝 얘기랑 되게 부합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개발 이런 거 너무 좋지만 사실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는 내 자신도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쉴 때는 좀 쉬어줘야 됩니다. 저도 이런 게좀 있는 편이기는 해요. 뭔가 여러 가지 새로운 거 배우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씩 제가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나좀 처지는 거 아닌가? 아, 나좀나 자기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자체가 뭔가 강박이더라고요. So sometimes I also try to just take it easy, you know? I will not try to feel behind by not doing any of those self-improvement activities. I will just try to take a good care of myself first. 모두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routines after work. 퇴근 후 루틴 계속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Daddy Yankee featuring Snow, Con Calma.

That was Try Everything by Shakira, Not Summer. And some avid listeners of TBS EFM would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우리 1303 모닝그루버 출첵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303 모닝그루버. 현석킴 모닝그루버. 출첵합니다. 모두들 굿모닝이요. 굿모닝, 굿모닝. Now we're talking about your routines after work today. 오늘은 우리 모닝그루버들 퇴근 후에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우리 초등쌤 모닝그루버, 저는 매일 온라인 소모임을 합니다. 주 3회 이상 책 읽고 감상 공유하기, 피부 관리하기, 아이랑 엄마표 공부하기 등 워킹맘으로 살다 보니 회사, 가정 반복으로 저를 위한 일은 거의 하지 못했는데 소모임을 하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덕분에 매달 책 두 권씩은 읽게 되었고 지금은 끝났지만 영어 공부 소모임으로 모닝그루브도 알게 되었답니다. 와우! 영어 공부 소모임까지 우리 모닝그루브가 소문이 났단 말인가요? 너무 훌륭한 소모임이 아닌가 싶은데 왜 끝났나요? 아쉽게도 이 소모임은 끝났다고. 와, 모닝그루브 핫하네요. 그 소모임 아직까지도 온고잉 하면 저희가 선물이라도 좀 챙겨드리고 싶을 심정으로 너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또 알차게 보내시는군요. 소모임 어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카테고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 가입할까 말까 하다가 가입하고 되게 만족한다고 합니다. So you get to do golf, you get to do some reading discussions, you get to listen to Morning Groove all together with your community.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8290 모닝그루버, 저는 두 아이 아빠입니다. 퇴근하면 두 아이와 놀아주는 게 루틴입니다. 교대 근무라 저녁 근무에는 오전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청소하는 게 루틴이네요.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니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 할애하려고 해요. I'm a father of two kids. Playing with my two kids when I get off work is my routine. Working shifts and the evening shift, it is routine to send them to kindergarten in the morning and clean up afterwards. It is a time that will never come back, so I try to spend a lot of time with my kids. 맞아요. 가끔씩 이 사실을 내 스스로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소중한 시간들, 이 아름다운 시간들 진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아이가 없으니까 가끔씩 본가에 이렇게 가면 솔직히 가끔 가진 않고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근데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아,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겠다. 엄마 아빠한테 좋은 시간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고 항상 좋은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people ever, right? 가족이 항상 너무 중요하잖아요. 소중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이렇게 아빠가 놀아주면 그 추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놀아주는 모습 보기 좋더라고요. 뭔가 야구장을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엘린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그 트윈스이기 때문에 막 유니폼을 입고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서 막 응원가를 같이 막 부르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뭔가 그 아이는 그 추억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겠죠? 우리 패션을 연구하시는 교수님 2892 모닝그루버,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저는 퇴근 후에 육아가 시작됩니다. 아이 하원 후에 과제 전쟁이 시작되고 호랑이 엄마로 변신, 그리고 수업 준비 등 프로젝트 연구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유유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 routine is to look after your kids after work. 퇴근 후에 진짜 육아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일하느냐고 좀 고생하셨고 쉬셔야 될 텐데 또 아이까지 케어

를 하셔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육아에 전념하시는 우리 모든 육아맘들, 워킹맘들 화이팅입니다. 육아 대디, 워킹 대디도 다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8383 열정언니께서 썸머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저는 퇴근 시간이 7시 30분이라 집에 오면 8시가 넘어서 여가 시간은 없고 바로 밥 준비하고 치우고 씻고 이것저것 집안일로 점점점 유유. 그냥 무수리 주부인의 삶입니다. 별거 없어요. 아, 옛날이요. 빨리 독립해라, 얘들아. 그러니까요. 우리 열정언니 옛날에 되게 재밌게 보내셨잖아요. 뭐 어디 나이트클럽도 많이 가시고 그러셨다는 메시지 제가 너무 잘 기억해서 지금까지 열정언니라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I guess that is the reality that you're facing these days. You know, taking care of your health and also your kids. Prepare meals after work. 체력이 진짜 엄청나시겠네요. 우리 열정언니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빨리 독립해라 얘들아 이 말이 우리 박은혜 팀장님이 벌써부터 하고 계시는 그런 말이거든요. 아이가 지금 4살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독립이 벌써 꿈이라고. 죄송하지만 한참 남았고요. 초사까지 놀이터 열심히 달리시길 바랄게요.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more of your messages. Let me know about your routine after work. 우리 모닝 그루버들 퇴근 후에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아주 저렴하죠? Here is Alicia Cara, How Far I Will Go.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Let's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우리 마이클 모닝 그루버. 퇴근 후의 루틴은 전날 먹은 야식 뒷정리, 그리고 야구 경기 보면서 다시 치맥, 야식을 다시 드시는군요. 하나이글스 파이팅이라고 해주셨네요. 하나이글스는 저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이글스 진짜 잘해야 되는데. 멍멍이 후추맘께서 저는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 퇴근 후에 야구 중계를 꼭 본답니다. 가끔 치맥도 하고요. 근데 목요일은 못 봐요. 목요일은 합창단 연습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노래 부르다 보면 힐링 된답니다. 모닝그루버님들도 취미생활 하나씩 가져보세요. 힐링이 됩니다. So you're in a choir group. That's interesting. 저희 아빠도 합창단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So you enjoy watching baseball match after work. 아, 야구 너무 재밌어요. 그죠? 제가 비록 이번에 야구장 갔을 때 승리의 요정은 못 됐어요. 이번에 졌는데 저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I actually wanted to share this with you guys. 제가 야구장에 갔는데 웬 외국인 단체 손님들이 막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야 저기 막 출장 온 사람들인가 봐. 여기 엘땡 회사 사람들인가 봐. 이래서 제가 아 그런가 봐 이랬는데 제가 자 잠깐만 나저 사람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제 친구가 뭐야? 어떻게 알아?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파나마에서 회사 다닐 때 저희 부서 직원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야구장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What a small world. 그분이 파나마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 직원한테 어머 혹시 파나마에서 오셨나요? 저분들 했더니 그 직원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거기 직원이었어요. 이래가지고 그 직원이 인사시켜줘서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8년 전에 있던 직장 동료를 이큰 넓은 세상 한국에서 그것도 야구장에서 제 앞자리에 바로 앉아 있어서 만났습니다. 근데 저또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아서 이걸 막 친구들한테 얘기해줬더니 썸머야 그거는 세상이 좁은 게 아니라 너가 그냥 많이 돌아다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아, 근데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But it is indeed a small world. Anyways, I just wanted to share this interesting experience that I had bumping into a person that I used to work with 8 years ago back in Panama. 뭐이 스토리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는 3부로 돌아올 We're gonna be back for the third part of Morning Groove, everyone. So stay tuned. Here is a song requested by 멍멍이 후추맘. This is 김동률, 황금 가면.

That was Speechless by Naomi Scott from a movie called Aladdin that was released back in 2019. Requested by 1166 Morning Groover.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곡으로 익숙한 선곡들이 많아서 흥얼거리게 되네요. 알라딘 노래도 틀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벌써 꽤나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0795. 서머 PD님, 이분 누구시죠? Into the Unknown. 어찌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시는지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 So that was Panic at the Disco, the lead vocal, Brandon Urie 였습니다. Panic at the Disco 버전으로 듣고 오셨어요. It's good to know that you guys are enjoying the songs that we're playing. 우리 신청곡으로 우리 플레이리스트 모닝그루버들께서 직접 메워주실 수도 있거든요.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right, let's now get to more check-in messages from our morning groovers. Secret Life of ISTP. 와, 닉네임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I'm so into MBTI, so I'm loving this nickname. 뭔가 되게 비밀스러운 MBTI 중에 하나가 저한텐 또 ISTP거든요. 어쩜 별명도 이렇게 본인의 MBTI와 잘 어울리게 지으셨을까요? Secret Life of ISTP. 굿모닝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마 신규 모닝그루버이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고양이 CSI, 캣 CSI. 길이 엄청 막히는 목요일이에요 라고 해주셨네요. 어디신가요 지금? 어느 쪽을 지나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좀 많은가 봅니다. Everybody please drive safely. 나나 모닝그루버, 굿모닝 모닝그루버님들 하트. 2778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저도 출첵입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배우러 갑니다. On my way to learn PowerPoint today. 컴퓨터 배우시는구나. 오늘 열심히 배우시고 또 재미있는 그런 PPT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모닝그루버 파워포인트 만드시면서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Now, if you're wondering where YG is, 우리 원래 3부에는 Say What 코너 YG랑 같이 해야 되는데 아마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예요. 아닌가요? 별로 딱히 찾으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은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YGPD님 열심히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뭐 걸어오시는 건지 뛰어오시는 건지 따릉이를 타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걸어오실 거예요. 뛰어오시거나 따릉이를 지금 탈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So YG is on his way. So let's all wait for YG a little patiently. 오긴 오실 겁니다. 우리 코너 진행할 거고요. 제가 썸앤매 타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지각을 하셨는지 아마 또 이렇게 동문서답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특징이어가지고 But anyways, let's wait for YG a little patiently. 우리가 조금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YG를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9909 Morning Groover said, 주토피아 OST 듣고 싶어요 라고 Sentinel Song Request. 아 저희가 이거 2부에 벌써 보내드렸거든요. Shakira, 제가 너무 좋아하는 라틴 언니 Shakira의 Try Everything 저희가 이미 틀어드려가지고 다음 기회에 저희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콕콕 모닝그루버, 오늘은 땡즈니 사운드 트랙의 날인가요? 너무 좋네요. 땡즈니는 언제나 옳죠. 그리고 Noah and Ryan's Mom Texte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날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마침 또 친구분 만나시는 날 날이 너무 좋군요.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겠어요. 우리 박혜미 모닝그루버, 요새 몸이 회복이 안 되네요. 유유, 보름째 감기 달고 살아요. 하루도 안 쉬고 나가 놀고 일하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박혜미 모닝그루버 좀 쉬어야 될 텐데. 감기는 무조건 쉬어야 낫거든요. 잠도 진짜 많이 주무셔야 되시고 I think you have been having a rough schedule lately that you're still suffering from cold. 감기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면 조금 나아요. 이 호흡기가 좀 습해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So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Everybody please don't get sick. Make sure to take care of your health. 건강 항상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나쁘면 저 썸머가 걱정하잖아요. Okay, let's talk about MG Q&A. We're talking about your routine after work. 퇴근 후에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다르시 모닝 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퇴근 후에 이틀은 대학원에 가고요. 남은 3일은 운동 또는 한잔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정말 알차게 보내시네요. So you try to manage some time to do some studying and also you try to work out 3 times a week and also you end your day by drinking a bit. 또 이렇게 한잔하면서 하루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쵸?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겠어요. 우리 얼갈이 배추 모닝 그룹어 퇴근 후는 특별한 루틴은 없는데 최소한 지키려는 규칙은 8시 이후엔 금식하기와 가능하면은 11시에 취침하기 정도입니다. 퇴근 이야기하니까 바로 퇴근하고 싶네요.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신청합니다. I try not to eat anything after 8 p.m. and I try to sleep before 11 p.m. That is the routine that I'm trying to follow these days. 8시 이후에 금식하시면 아침은 그러면 언제 드세요? 금식 시간이 좀한 12시간 정도 유지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저는 보통 5시 반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It's not like I'm trying to go on a diet or anything, but it feels really good to kind of maintain that empty stomach until the morning time. 뭔가 공복을 유지하니까 아침에 좀 뭔가 더 가뿐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을 좀 일찍 먹고 5시 반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11시 전에는 취침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잘 되지는 않아요. But this is the routine that I'm also trying to follow these days. 우리 모닝 그룹들 와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봐요. So if you wanna let me know about your routine after work, send in your text message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going out to 얼갈이 배추 모닝 그루버. Although this is commuting time, let's have a listen to 장미여관 with 퇴근하겠습니다.

박은혜 팀장님,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잘가 해주셨네요. 이만 가볼까요? 9909 모닝그룹어. 저는 퇴근 후 집으로 다시 출근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탁기 돌리고 저녁 준비하죠. 맞아요. 퇴근은 또 다른 출근이죠. 집으로 가면 할 일들이 많으니까요. We do have a lot of house chores, don't we? So it feels like you're going to another work after you leave work and when you're on your way home. 뭐또 그런 거죠. 이왕 뭐 집에서 집안일 하시면서 뭔가 그렇게 다시 일하는 느낌이 안 들게 뭔가 좋아하는 노래도 들으시고 또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5231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썸머피디님. 저는 퇴근하면 바로 아이들 저녁 준비하고, 학원 다녀온 아이들 저녁 먹이고, 남편 퇴근하면 저녁 차려주고, 운동 가요. 오늘 인천대교를 건너 출근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The weather is really nice. I'm currently driving over 인천대교. And afterwards, I would prepare meals for kids and also for my husband as well. And then go off to working out. 와, 진짜 체력이 진짜 좋으신데요? 퇴근하시고 저녁을 두 차례나 차리시고 그 다음에 운동까지 가시는 어떤 운동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녁을 그럼 두번 차려주시는 게 맞는 거죠? 와, 설거지는 그러면은 누가 하나요? 진짜 우리 5231 모닝그룹어 체력 잘 챙기시고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쌤, 8829 모닝 그루버. 출첵해요. 저는 퇴근 후에 루이 산책, 화목은 필라테스에 가요. 박은희 팀장님, 아이들 사춘기가 되면 자동 시간이 생겨요. 그때 되면 거리를 자동으로 두게 돼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kids are going through puberty, they will become independent, so you will earn some time for yourself as well. Normally, when I come back home after work, I would take Louis for a walk, and also I would go to Pilates on Tuesdays and Thursdays.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약간 좌절을 하신 것 같은데, 사춘기요? 이러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우리 박은희 팀장님은 근데 사춘기 말고 아예 그 독립된 성인이 될 때까지를 엄청 기다리고 계시던데요? 벌써부터? 빨리 20대가 되어서 얼른 독립시키고 싶다. 그렇게 힘드시면 하루 저한테 맡겨주세요, 자녀분. 너무 귀여워서 저는 봐주고 싶던데. 전화 당장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아드님께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거든요. 지금 팀장님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막 모스토리도 진짜 귀엽고, 저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이랬는데, 그게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너무 심쿵해가지고. 한번 데리고 오세요. 제가 봐줄게요. 놀이터도 제가 데려가지고요. 저 왠지 잘 봐줄 것 같은데. 우리 건수 오빠님께서, 저는 퇴근 후에 루틴은 아니고, 저녁에 술자리가 많아서, 저녁에 퇴근하고 동종업계인 음향 쪽 일하시는 분들과 모임이 있어서 맛나는 닭한 마리 칼국수 먹으러 갑니다. 두 달에 한번 모이는 모임이라 꼭 참석하려고요. 목요일 날 다들 회식이나 모임이 많은 것 같은데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Indeed, there are a lot of company gathering on Thursdays. 여기 상암동도 목요일만 되면 되게 핫플 되거든요. 저도 그 핫플에 조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닝그룹 회식, 그리고 EFM 회식 조만간 제가 또 추진해 볼게요. 항상 회식은 막내인 제가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But thankfully, our 팀장님 is always down for company dining, so I'm gonna try to come up with that. 우리 2624 모닝그루버, 신규 모닝그루버신데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굿모닝입니다. 출근길에 항상 들어요. 애니메이션 코코의 Remember Me 신청합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New Morning Groover 2624. We are going to play a song for you. This is Miguel and Natalia La Forcade. Remember Me requested by 2624.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iever 3247. 태어나서 라디오에 문자 처음 보내봐요. 진짜 가는 거 맞나요? 입사 한 달 차인데 모닝그루브 덕에 출근길이 신나요? Love with Steal the Show 듣고 싶습니다. 와, 입사 한 달 차시면 한참 막 적응하시는 애하고 바쁘겠어요. Good luck to everything that you're doing. 저희가 처음 문자 보내신 기념으로 노래 띄워드릴게요. Here is Love, Steal the Show from Elemental.

0: Now, this is a segment where we teach you some useful expressions in English. And finally, our guest for Thursday, YG PD is here. 무사히도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Good morning to you.
1: 늦어서 죄송합니다.
0: 아, 우리 조공모닝그룹업계에서 YG팀 PD님의 무사 출근을 기원하며 천천히 오세요, YG PD님이라고 해주셨는데.
1: 무사해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0: 천천히 오시면 안 되죠. 방송이 늦었으니까 빨리 오셔야죠. 네. 그리고.
1: Oh, so cold here.
0: 네네. 저는 뭐 T라서 5616모닝 그룹어 아이고 YGPD님 조심히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반장님께서도 오늘 차가 많이 막혀서 이해해달라고 해주셨는데
1: They're so kind.
0: 뭐 차는 뭐 당연히 막히니까 막힌 거를 계산을 하고 좀 더 일찍 나오는 거가 원래는 국룰이잖아요
1: Yes, 네네네. sorry
0: 네, 아닙니다 괜찮아요 It's okay 우리 YGPD님 오늘 퇴근 후에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routines after work So what is your routine after work these days?
1: Making dinner Used to Before I get hurt.
0: 아, 그럼 요즘에는 좀, 맞아. 저녁 준비하시기가 힘들긴 하시겠네요.
1: Yeah, go right into the bedroom.
0: 이거 혹시 팔 다치신 게 내일 제가 런닝 가자고 할까봐. 뭔가. 런닝 가자는 말을 이제 못 하겠네요. 네네.
1: 아, 런닝 싫어. 아! 아!
0: That's not what it happened. 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프지 마시고요. We're gonna now get to some acting, everyone. So listen carefully to our skit. And on the very final part, we're going to introduce the key phrase. 연기할 준비 되셨죠?
1: 갑시다.
0: Okay, let's go.
2: Sama-sama!
0: Oh, look at the hotel gabia. What's up, girl?
2: Hey, I have a new blind date for you. Ah, 소개팅 갖고 왔네. 소개팅 할래?
0: What? That's the good news you're talking about. 야, 됐어. 너 지난번에 소개해준 사람 때문에 나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아직도 극복 중이란 말이야. I'm so fed up with all of this.
2: Oh, but you won't fed up once you hear how tall he is. 키가 엄청 큰데. 어? 아, 너 좋아하잖아.
0: 키? 그래, 뭐 나 키 큰 거 좋아하긴 하는데 뭐.
2: 190.
0: 얼마나 큰데?
2: 190, 190.
0: 190? 야, 190? 변호석이야, 뭐야? 누군데? Do you have his picture?
2: 저기, here!
0: 아, 되게 착하신 분 같구나.
2: What do you mean? He's not real? 포토센. 아니, 사진이 그렇게 잘 받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실물을 봐야 돼, 꼭.
0: 아, 야, 됐어. I don't need anyone. 나는 그냥 요즘 변호석 덕질이나 좀 할래. One year later. Ah, 결혼식 너무 지루해. 나랑 변호사 결혼식도 아니고 남의 결혼식 너무 지루한데. Weddings are boring. 아, 밥만 먹고 그냥 가야지.
3: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0: No. Absolutely not. 여기 앉으세요. 제 옆자리에. 야,
3: 감사합니다.
0: YG. That's the kind of guy you need to set me up for. 야, 좀 저런 사람을 소개시켜줘 봐. Is he your friend? 어? 너 친구야?
2: Him! Yeah, he's my friend, but...
0: Me. Set me up. 야, 나 찜. 나 저 사람 찜. Can you set me up? 나 소개시켜줄 거야?
2: You never listen to me. 내 말 좀 듣고. 저기. 부케 받는 여자 보여?
0: 응, 부케 받는 여자? 저 신부 보이는데 왜?
2: That's guy's fiance.
0: What?
2: He's taken, yes. And guess what?
0: He's taken and what?
2: That's the guy I set you up for 1 year ago.
0: Why do you sound like a witch?
2: 저 사람이 이제 내가 소개팅 시켰어 했던 그 남자란 말이야.
0: 뭐? 안 돼!
1: Even though it is not trustful, you have to go to the blind date.
0: Are you
1: and
0: giving me?
1: See by your eye.
0: Oh, really? You have to meet the person in person
1: right
0: to
1: away.
0: Find out.
1: Yeah.
0: Because some people are just not photogenic.
1: If you are not like about he or him, he or her, him or her.
0: It could, for me, it's him.
1: Him, okay.
0: 남자, 네.
1: Just say right away, go to the cafe, and then just take 30 minutes and
0: 오.
1: Say goodbye.
0: 어, 그래요? Yeah. 일단 카페에서 30분이라도 만나봐라.
1: Yeah.
0: So you're giving me some dating advice right now?
1: Yeah.
0: 오, 또 어떤 어드바이스 줄 수 있나요? 뭔가 연애 팁 이런 거, 소개팅 팁 이런
1: 거. I'm gonna
0: 것도.
1: give you next 네. week.
0: Next week? Yeah. 아, to be continued 뭐 이런 거. Yeah. 아, 하나만 좀 주세요. 우리 YGP님 뭔가 소개팅 팁 이런 거 되게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1: Because I met my wife by
0: Monday. Oh my god. 어때요?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소개팅에서.
1: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0: 아, 진짜로요? 오, 뭐지? 뭐 되게 비밀스러운 척 하시네요, 갑자기. But the tip from YG is just meet the guy even though you don't like him on the photo?
1: Yeah.
0: 그래요?
1: Because of aura would be different.
0: 근데 하긴 그건 그래요. 저도 실물이 훨씬 예쁘거든요.
1: Yeah.
0: 그러니까.
1: What's better?
0: 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진을 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진에서 별로인데 더 괜찮을 확률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1: 직접 봐야 바이브를 느낄 수
0: 그리고
1: 있어요.
0: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1: 다일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진 얼굴이랑 실물 얼굴이 다 다르다 이 말씀 드립니다.
0: 팀장님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뭐 이렇게 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요즘 변우석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아, 네네.
1: 변우석님은 실물이 더 아름다우실 거예요.
0: 아니요, 그냥 사진으로 봐도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요.
1: 그 이상일 거다 이 말.
0: 실물로 보면 저는 이제 심장 터져가지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제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1: 그렇죠.
0: 어, 우리 반장님께서 명불허전 연기라고 또 오늘 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고요. 어, we have to get back to the expression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So we are talking about set someone up. Set someone up.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오늘 퀴즈로 나갈 거예요. Set someone up이 무슨 뜻일까요? 1번.
1: 누군가를 속이다.
0: 누군가를 속이다. 2번.
1: 만남을 주선하다.
0: 만남을 주선하다. Set someone up.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한번 맞춰보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YGPD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다음 주에 봐요.
0: 어, 되게 예전부터 느낀 건데 성시경 씨를 많이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잘 자요.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다음 주에 팁 드릴게요. 뭐 이런 거 다음 주에 나올게요.

0: 이런 말 이런 거. 예. 뭔가 항상 나중으로 좀 미루시는 걸 좋아하시나 봅니다.
1: 잘릴 건 항상 걱정하고
0: 네.
1: 있어서.
0: 잘릴 건 저도 걱정하죠. 우리 열심히 해보아요. 잘리지 않게. 파이팅! 어머,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또 이렇게 선곡을 해주셨어요. This is like a gift for me. 오늘 저 썸머한테 선물 주시는 건가요? This song is from 선재 업고티어 soundtrack. This is Eclipse Run Run. 심장 터질 준비 되셨나요?

That was Run Run by Eclipse from 선재 업고티어 사운드트랙. 정말 나중에 우리 박원혜 팀장님 소나기도 한번 들려주시는 거 약속해요. Okay, so this is our Thursday segment, Say What, where we teach you some useful phrases in English. Now we're gonna take a look at your messages to see if you have sent in the correct answer. 1166 모닝그룹어, 오늘의 정답은 1번이라고 보내주셨네요. 7224 said the answer is number 2. 소개해주다. 2778 said, 연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은 2번, set it up. 주선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주선해드릴까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1807 모닝그룹어, 정답은 2번입니다. 만남을 주선하다. 선머님, 저희 언니도 정말 변우성님한테 푹 빠져 있어요. 크크크, 많이 내 남자친구죠. 아니요, 제 남자친구인데요. 누가 많이 내 남자친구라고 했나요? 죄송해요.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요즘 변우성님 보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Okay, so it's time for me to reveal the answer. The answer was number 2.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만남을 주선하다라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1807 모닝그룹업계 선물 챙겨드릴게요. Congratulations. So, set someone up. 이 set someone up이라는 표현은 소개팅을 해주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And it actually has various meanings too. So number one, it means to arrange or organize something for someone. And this could involve preparing or arranging things for someone's benefit or convenience too. And when it comes to the other meaning of set someone up, it means to establish or create a situation. 어떤 상황을 만들다라고 얘기를 할때 set someone up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So this can mean creating or putting someone in a specific situation or position. And another meaning of set someone up, to frame or incriminate someone. 뭔가 범죄를 뒤집어 씌울 때도 set up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So in a negative sense, set someone up can mean to deceive or trick someone into appearing guilty or responsible for something they did not do. 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set someone up이라는 표현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소개팅, 만남을 주선하다의 의미로 예시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자기 직장 동료랑 나 소개팅해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My friend set me up on a blind date with her co-worker. My friend set me up on a blind date with her co-worker. Blind date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냥 My friend set me up a date with her co-worker.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여기 근처에 괜찮은 미용사 소개시켜 줄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Can you set me up with a great hairstylist who works nearby? Can you set me up? 나 이렇게 소개시켜 줄수 있어? Can you set me up with that perso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So that was the expression, everyone. 만남을 주선하다. Set someone up. And that is all we have for Say What. 저희가 클로징 하기 전에 메시지 좀더 읽어볼게요. 7456 신규 모닝그룹어. 2월에 이사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문자는 처음 보냈는데 저도 일본에서 공부하던 학생 시절에 일본 이름을 여름, 낮으로 지었어서 서머 PD님이 더 반가워요. So looks like your name is also Summer then. And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2월부터 청취를 해주셨었구나. 이렇게 처음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이제서야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3037 모닝그룹어,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 화성인데 출근길이 많이 막혀요. 그래도 피디님 목소리 들으면서 막히는 길 즐기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currently commuting to work in Hwasong and it is congested. Heavily congested over there. Please be careful when you're driving. And that is it for me today,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in the morning.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Can you set me up?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Atomic Kitten feels so good. Hey there,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us here at 101.2, 101.3. Today is May 14th. The time is almost 10:05.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your FM waves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Boinen Radio,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further,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by searching 101.2, 101.3.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And also we are on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broadcast at the 6 p.m. Tonight or 2 a.m. tomorrow morning. Hope you're having a fine evening. I said almost beautifully summery morning, huh? Feels like summer already. Is that a good news or are you saying, I don't know, too early for me? Anyways, 오늘은 칭찬의 미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I think you might have guessed from the intro. Talk about the art of compliments. Compliments, 칭찬, 그죠? 칭찬은 뭐 단순히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기술을 넘어서 이 사람과 사이에서 굉장히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소통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A great compliment is more than just making someone feel good for a moment. I mean, that in itself is quite a, you know, power that compliments have, right? But it's a beautiful form of communication that can leave a deep and lasting impression. 진정한 칭찬이란 뭘까? 하지만 이 진정한 칭찬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 깊은 관찰이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I think real compliments begin with a deep observation about that person. 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또 그러한 관심 자체는 이 출발부터가 이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can't genuinely compliment someone without paying attention to them first. So in that sense, even the fact of noticing someone carefully already comes from warmth, I think. 그래서 이 칭찬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칭찬이 되려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체성, 그 다음에 타이밍. I think compliments also need to be done well. I think the first thing is timing, and also specificity matters. Specificity.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단순히 오늘 정말 멋졌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오늘 멋졌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해줘서 정말 멋졌어요 라고 정확히 짚어내듯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이 상대방은 자신이 제대로 이해받고 또 인정받고 있다는 연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So instead of saying, "Hey, you're great today." 와, 그것도 좋은데요, 근데. But go further than that, right? Instead of just saying you're great today, say something like, "The way you handled that moment earlier was really thoughtful." So be really specific about why that person was great, because when a compliment becomes specific, people feel more than happiness, actually. They feel understood, and they feel like they're seen, and they feel like they're recognized.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 할 때도 이 칭찬은 아주 큰 중요한 스킬이죠. I think in social life, I'm sure that you have experienced this before. This complimenting skills is a really important skill. 근데 이게 또 스킬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술이기 때문에 막 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된다. 너무 과하거나 추상적이면 별로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If compliments become too excessive or too vague, I think
there's no element of sincerity with that compliment. 그렇다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속이 빈 그런 칭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칭찬은 솔직히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기분이 막 좋거나 한 그런 칭찬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칭찬을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Let's just we are the recipient of the compliment. 그래서 내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칭찬은 어떤 칭찬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at kind of compliments that you prefer receiving?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와 또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 힌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칭찬을 들을 때 좋더라. I think definitely gives us hints about what we truly value and even the identity we care most about deeply, I think.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구체적이면서 기분 좋았던 또 기억에 남는 칭찬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So I'd like to ask you this question today. Out of all the compliments you've received in your life, or it could be something that you received in your life recently, right? What was the most specific, memorable, and genuinely meaningful one for you? 그런 칭찬을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았다. 이런 칭찬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오늘 그런 이야기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또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오시면요. 채팅방 준비되어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셔서 들어오셔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은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더 칭찬을 해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런 더블 컴플리먼트가 되겠네요. That you received before and then I will kind of double down on that compliment. 좋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So it's all about praising you today. The praises that you receive in your life that were very specific and they were very memorable. Fatboy Slim입니다. Praise you.

Fatboy Slim, Praise You 듣고 오셨습니다. So, let's talk about the praises that you have received. If you think about it, I think we all want praise. 우리는 다 칭찬을 받고 싶다. I think if that is the basic attitude or assumption that you have, I think you have the right mindset. 이 social life에서 이 칭찬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I think there isn't anybody in this world who would mind getting compliments.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칭찬에 목말라 있다. So let's give them that, right? 칭찬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자라는 마인드로 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So, asking a question, what was the most memorable and genuinely satisfying compliment you have ever received? 제니님께서는 맞아요. 영혼 없는 칭찬 주의보라고 하셨는데, yes, watch out for those soulless compliments. 영혼 없는 칭찬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물론 없는 것보단 낫지만은 그게 그렇게 it's not that flattering to receive that kind of soulless compliment. 영혼을 실어서 가득 실어서 컴플리멘트 해주시고요. 5750님께서는 PD님 오늘 great 하신대요. 이런 거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great 하신대요. That leaves a lot of room for interpretation because, you know, what greatness are you talking about? So 5750님 says, PD, hey, EQPD, you are great today. I know I'm great, but, you know, I'm great in what sense? So those, you know, general compliments, over-encompassing, I don't know, compliments do not work, right? 정확하십니다, 5750님. 1232님도 디테일이 필요하시다는 말씀. Right, exactly. Detail is something that is important, you know, in so many aspects of our lives.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디테일을 위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신경이 많이 쓴다는 것은 상당히 care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I think detail is very important and very meaningful because it means that you paid a lot of attention into putting into something a lot of detail.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선물을 보낼 때도 이 조그만 디테일 같은 거, 이 사람에 맞춘 디테일 같은 게 더 감동하게 만들잖아요. When you're giving somebody present, right? Just the extra detail that you thought of specifically for that person, it's just very, you know, impressive for a person who's receiving that gift, right?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말씀, exactly, you are right on, 1232님. 정확히 보셨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칭찬이 좋으셨는지 네 알려주시고요. 칭찬의 돌고래라는 노래,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준비했습니다. Western Kite, 칭찬의 돌고래.

That was 칭찬의 돌고래 웨스턴 카이트의 곡이었습니다. 칭찬의 돌고래. Why 돌고래? 스카프드르 낙타님도 어쩌다 칭찬 equals 고래가 되었을까요? Where that wording, where that equation, 칭찬 makes dolphin dance. Where does it come from? Anybody have any idea? Please let us know. 혹시 어디서 유래된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알려주십시오. So 3998님께서 Good morning, EQPD님, all listeners. 저는 그냥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봐주고 표현해주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실수했거나 못한 건 조언해주는 그런 극아이 특성상 과한 칭찬은 몸둘 바를 모르겠을 정도로 몸이 꼬이고 얼굴이 빨개지는 이렇게 오늘도 반갑습니다. 3998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3998님 says, you know, I prefer honest compliments that acknowledge things exactly as they are, praising what's done well and offering advice on mistakes. But as a heavy I introvert, excessive praise makes me cringe and turns my face a bright red. 그렇군요. 저도 I'm also a 극아이, I believe. 근데 과한 칭찬은 너무 좋던데 저는. 칭찬은 절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를 더 찬양하라. Please, please, praise me more. Please, compliment me more. 어떤 만화 약간 그 미임 같은 미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슬램덩크. 그렇군요. 그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해주는 거는 I think that 구체성인 것 같습니다. I think that's specificity that I was talking about. 왜냐하면 그걸 정확히 캐치해서 그것을 정확히 칭찬해주는 거 역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ly. 3998님. 감사드립니다. 노래 하나 듣고 2부 웨더 리포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친목 도모 She's so fine.

변화를 보였다라는 그런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이책 내용에 또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Thank you, Jenny, for that. 그래요. 어디선가 유래되었겠죠. 누가 이렇게 아무런 그런 맥락도 없는 말을 만들어낸 고래가 왜 갑자기 춤을 추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스카프드르 낙타님은 무슨 칭찬을 제가 유독 좋아했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조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한 거에 대해서 그거 너무 좋았어라고 칭찬 들으면 가장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So, small things that I put a lot of effort into, right? Whenever I get compliments for that, I think that really made me happy.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열심히 한 거를 뭐 좋았다, 나쁘다라는 걸 떠나서 뭔가 이 나의 노력에 대해서 뭔가 recognize 해주는 거. 그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Not necessarily talking about whether it's good or bad, but just the sheer effort that you put into being recognized. I think that is really important as well and very satisfying as well. 그래서 스카프드르 낙타님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 뜬금없이 고래가 들어가는 아티스트 노래 신청해 보겠습니다. So reminds me of this artist with a whale in the artist title. WN Whale의 곡이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RPG Shine.

couple of tracks, WN Whale, RPG, Rocket Punch, Generation, and the following track was The Chemical Romance, I'm Not Okay였습니다. 소희님께서 Q-morning, 인간의 뇌는 위험을 더 잘 감지해서 남들에게 들은 칭찬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칭찬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더욱 의식해서 기억하도록 해요.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요. The human brain is wired to detect danger, so we tend to remember negative comments longer than compliments. From now on, let's make a conscious effort to remember the praise we received.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선거철에도 마타도가 많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I think there's all kinds of negative accusations made by each candidate, right?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더 기억하기 때문에 뇌리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칭찬을 받는다면 좀 더 기억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네요. 3998님 역시 맞아요. 영혼 없는 가식적인 칭찬 아니면 안 받는 이만 못하죠. Soulless fake compliments are worse than none at all, right? Which kind of makes me think, am I making those kind of soulless compliments on air?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You know, I try not to be negative at all, actually. You know, innately, I have a very negative attitude and very sarcastic attitude. 제가 워낙에 좀 그 냉소적이고 그런 sarcastic한 부정적인 면이 많거든요, 보통 때. So, kind of 그런 면을 안 보이려고 I really, on purpose, try to be excessive with my praise and compliments. 그걸 좀 줄여야겠네요. 조금 제가 담백하게 진행을 하고 칭찬을 막 이렇게 날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998님, 저는 위로하듯 던져주는 칭찬의 말도 좋아합니다. 뭔가 특정적인 상황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하는 일들 그 이상 더 어떻게 해? 잘하고 있어. 맞아요. The consolation compliments are very important. I think the purpose of those consolation compliments is not to necessarily be specific about, what aspect about you to compliment, right? But kind of giving you kind of overall consolation, provide warmth and comfort.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제가 아까 꼭 구체적이라고 해야 된, 구체적이면 좋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3998님이 고래 이야기가 나왔는데, 흰수염 고래 YB 곡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B입니다. 흰수염 고래.

현수염 고래 YB였습니다. A request from 3998님. 저도 말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좀 약간 반성이 되네요. I'll try to be very, I don't know, refined in what I say.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제니님도 보내주셨는데요. 젊어 보인다, 예쁘다, 끊임없이 듣고 싶은, 영혼 없이 칭찬해도 막 듣고 싶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스타일이 좋다는 말. 그런 칭찬이 좋으시다고. So Jenny says, compliments like, you look young, you're pretty, those things I want to hear forever, even if they are empty, you know, soulless compliments, I still love them. And the older I get, the more I love being told I have a great style. 그렇죠. I think those compliments are universally, loved compliments. 그죠? 아, 정말 나이 들어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왜 스타일이 왜 그래? 라고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그죠? I think those are all the compliments that we love hearing. But I think we want, those to be specific as well. 뭐 스타일이 좋다라고 하면은 와 오늘 입은 일이 입은 옷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컬러 매치가 너무 좋다. 굉장히 날씬해 보인다. 뭐 그런 거. I think we can be specific in that way, I think. 제니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티파니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I saw him standing there.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on your FM frequency.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s Live 2. Search TBS EFM Live and we are on Boinen Radio right there. So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요.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You can also text us as well at #1013451 for short messages, 101 for longer messages. Song requests, stories,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여러분들 신청곡, 사연, 그리고 좀 뭐 아무 이야기 좋습니다. 칭찬도 좋습니다. 칭찬 좋아요, 칭찬. 칭찬해주세요. I love getting compliments. 저는 무슨 칭찬을 받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As I was preparing for this show, I thought about, you know, what kind of compliments do I love receiving? 뭐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I think two things, if you ask me, you know, what kind of compliments I love receiving. 첫 번째는 이제 제 직업에 관한 거겠죠. I think I love hearing that, you know, I have a great show running here. 프로그램 잘 하고 있다. 너무 재밌다. 듣고 싶다, 계속. 그런 칭찬, 당연한 거죠, I think. It kind of changed, I guess, you know, from my days as a producer. 프로그램 되게 잘 만든다, 그런 칭찬. That I'm a great producer. And that sort of changed because, you know, my role is not just the producing the show, but also hosting the show. So that has kind of shifted. So 진행 잘한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굉장히 잘한다. 음악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칭찬받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I don't think I can never get enough you know, compliments in that respect. 뭐 당연한 거겠죠. 제 직업이니까. But I think my favorite compliments, I think it has to do with music.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칭찬은 뭘까? 생각해보면 음악에 관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I think. 음악을 하던 사람이니까 여전히 음악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마도 곡을 잘 쓴다. That you are a great songwriter. I think that is probably the most profound and most memorable and most flattering compliments I can receive.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I think even more so than the program, running the show as a DJ and as a producer. 이 프로그램 좋다라는 것보다 노래가 정말 좋다. 작곡을 정말 잘하시는군요. 그런 컴플리먼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I think that kind of says a lot about my identity, you know, says a lot about who I perceive myself as.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딱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I guess I'm a musician. 저는 그냥 뮤지션인가 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좋습니다. 소희님께서는 저는 처음 본 분에게 처음 본 분에게 느낌이 너무 좋으세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일단 특정 종교인인가? 이런 의심이. So when I hear somebody I've just met say, you have such a great vibe. It feels good at first, but I kind of start wondering if they're trying to recruit me to your, to their religion. 아, 참.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또 꽃 사러 들어간 꽃집 사장님에게 이런 말 들었는데 좋기도 하면서 왜 그러실까 좀 의심도 들고, right? That suspicion, right? We're living in this world that we start being suspicious about everything.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이 계속 꽃집에 계속 오라고 하시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다른 관심이 있으신가? Maybe he's trying to, I don't know, attract me to come back to the flower shop, or maybe he has other ulterior motive. I'm not sure. 참 그냥 선의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세상이 또 그렇지가 않죠.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희님. 제가 뭐 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네요.
그곡 신청을 해주셨는데 올리비아 로드리고 버전이 혹시 있으면 You're So Vain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Unfortunately, we don't have that on our database. 그래서 저는 Carly Simon 원 버전이죠. 먼저 Carly Simon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You're So Vain.

You're so vain, Carly Simon. 소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I think, these days we have social media. Maybe those religious people, I think, use social media to achieve their goal. That's why we see less of them on the street. I'm not sure. Could be, right? 위스덤 님도 오늘 주제 관련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20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둘 때 저희 실 직원들이 감사패를 줬었어요. So after I left the job that I held for 20 years, my team gave me a plaque of appreciation.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항상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동료 및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줬고, 공공님께서 묵묵히 걸어가던 길을 위즈덤 님께서라고 하죠. 묵묵히 걸어가던 길을 저희도 지혜롭게 잘 이어가겠다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Wisdom is free라며 저를 놓아주었어요. 후배들에게 존경하는 선배, 배울 게 있는 선배로 인정받는 것이 저에게는 값진 칭찬이에요. So the plaque says said you are always a role model for your colleagues and the juniors with your gentle charisma. We will wisely carry on the path you have quietly walked, and they let me go with the phrase "wisdom is free." So, being recognized by juniors as a respected mentor is the most valuable compliment to me. That is, yeah, very important, I think, right? If you work in the company, environment, right? Your legacy. As an employee of the company, 어떤 legacy,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That is absolutely nothing that you can control that about. Of course, you can be a great role model or a great influence to other people. You can do so much, right? But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말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선후배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think those kind of plaque, right? I think these days they can personalize it, so it doesn't have all the same messages on it, but they can sort of personalize it for that person.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구체적인 어떤 공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게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고, 그죠? 멋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청곡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미조 씨의 곡인데요. 피처링한 가수가 누구일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아주 멋진 후배 가수라서 깜짝 놀랍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피처링 가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시죠. 정미조, 너의 눈망울.

couple of songs are titled Beautiful. First one was Beast Beautiful. The following song was Crush Beautiful. So maybe one more message to wrap up the compliment themed question of the day. 3056님께서 저는 어느 잡지를 위해 어느 저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뜻밖의 좋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I once translated a written interview with an author for a magazine and unexpectedly received the feedback that was that it was really good.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확실히 구체적인 피드백을 안 줘도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이제 구체적인 피드백을 준다. People are usually very you know, not so I don't know. kind of passive when about giving feedback. 보통 이제 뭐 좋은 소리 칭찬을 하기 굉장히 인색한 면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근데 노력을 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겠죠. 좋습니다. So we have an In This Cover segment coming up in the part 4 of the show. 잠시 후에 또 네 곡의 신곡 인디곡 추천해드리는 In This Cover 시작합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as you might have guessed. Yes, indie와 discover, indie,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을 되새기며 좋은 곡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ving true to the namesake, right, of this segment, InDiscover, try to uncover as many indie jams as possible. 오늘 또 네 곡, 신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still receiving, we are always receiving recommendations for indie music, so please do send it to us. You can visit our thread account, you know, at 1012x1013, or send us email, 1012x1013@gmail.com. 첫 번째 아티스트는 류일한 씨입니다. 류일한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코로나를 심하게 앓고 지금은 노래를 못하게 되었지만 가수가 꿈이었던 시절 발매한 두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I suffer from a severe case of COVID and I am no longer able to sing but would like to introduce two songs I released back when I aspired of becoming a singer. That is just so sad to hear. 와, 코로나를 심하게 앓고 목 좀 이상이 생기신 듯합니다. 그죠? I guess something went wrong with your throat or vocal cord, 성대나, 그죠? 그렇군요. I'm really sad to hear it. Hopefully you will recover in the future and you know, get back on singing. 하지만 그때 시절에 두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두 곡을 보내주셨는데 그 곡 중에 한 곡을 틀어드릴까 하는데 먼저 들어보실까요? 류일한입니다. 내가 오라.

류일한 내가 오라, 네가 오라. Our first in Discover song to get us started, right? 미스터님께서도 이런 코멘트 주셨는데 목소리 공명이 참 좋네요. The resonance of 류일한's voice is really wonderful.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kind of reminds me of 박효신. 약간의 비음과 비음이 약간 섞인 그런 공명이 참 스윗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곡은 헤어진 연인에게 못다한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신기하게도 곡 작업을 하면서 감정이 정리되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Interestingly, the process of working on this track turned out to be a very great experience as it helped bring a sense of closure and emotional clarity. 좋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니 굉장히 다행이고요. 또 again, hopefully, I will you can recover from that illness or the condition from COVID and return to the singing stage. 류일한 씨의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곡은 싱어송라이터 진이라고 이렇게. 읽는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진 씨, ZN,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이라는 곡인데요. 첫 자작곡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f it is your first time writing a song, that is pretty good. 저의 첫 자작곡을 생각해 보면은 와, 이런 완성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And about the song,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들에서 느껴지는 허무함, 허탈함, 무력감을 담아 보았습니다라고 설명 주셨는데요. This song captures the sense of emptiness, frustration, and helplessness that comes from relationships that don't go as

젠의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So as you heard with the first song, 류이란 씨의 곡도 그렇고 젠님의 곡도 그렇고 the indie scene has diversified and popularized quite a bit.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디 씬 하면은 어떤 그 약간 인디 씬만의 장르를 항상 생각했잖아요. I think whenever we thought of indie scene, we always thought of a certain genre like a punk music, you know, and you know, folk music and kind of ups, kind of not easy to listen to kind of genre. But these days, 좀 메인스트림 장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젠님의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 Next artist is actually speaking of a folk genre. 박승환 is a folk singer-songwriter. 근데 이력을 제가 찾아보니까는 CJ 튠업 아티스트이고요. And CJ 튠업 sponsored artist and also won 25th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He won the bronze medal in the 유재하 music contest. 그래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꽤 인정을 받고 계신 포크 싱어송라이터라는 부분을 알게 됐는데요. 곡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백승환입니다. 그녀가 떠나가네요.

독더미님께서는 마음이 포근해진다라고 Just the music is very comforting. And 뽀님도 좋은데요. 목소리도 기타 사운드도 가사도 Love the voice, guitar sound and the lyrics as well. 굉장히 절제된 그런 사운드의 포크 음악이죠. Very restrained sound folk with very contemplative space between the notes and also the lyrics.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여운이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백승환의 그녀가 떠나가네요. So one more artist to go on today's In Discover segment. 마지막 아티스트는 코브라는 싱어송라이터 신데요. R&B를 기반으로 팝과 퓨전 재즈 음악을 추구하시는 그런 싱어송라이터라고. So based R&B based and sort of a pop and fusion jazz is the genre that Kobu is going for. 한번 들어볼까요? 코브의 곡입니다. Featuring Ayla. This is 단편 영화.

코브였습니다. 단편 영화 featuring Ayla. Very sweet sounding, very urban and comforting melodies. 참 편안하게 다가오는 그런 음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참 음악을 너무 다 잘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thanks for tuning in. Andy Mike님께서 오늘 주제 관련해서 칭찬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널리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겐 더욱 칭찬이 필요합니다. So praise is about recognizing someone's value and letting it be known. It is even more essential for people we love. So 사랑하고 있다는 걸 손지창 씨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 Thanks for tuning in. Remember, cutie님들,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손지창 사랑하고 있다는 걸.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0: 天涯放映厅。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난좀 달라지고 싶어. 난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한두 번씩 하잖아요. 이게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주변 환경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나를 좀더 바꾸려면 내가 좀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내 주변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let yourself see some good things, let yourself be around by surrounded by so many good people. I mean, like for example, a lot of people text in, "How can I improve my English skills?" Well, to do that, you have to change your whole entire surroundings as English. 막 영어 잘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도 내 환경 자체를 다 영어로 바꿔야 어쨌든 실력이 느는 거겠죠. 이렇게 또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변에 또 그리고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또 그것도 영향을 받는 거겠죠. 오늘 스승의 날인데, to all the teachers out there who are making huge efforts to take care of all of those students, big ups to you. Thank you so much. 진짜 한 아이도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들 텐데, 또 여러 아이들 한꺼번에 또 케어해 주시고, 또 가르치고, 우리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오늘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We are live today, everyone! 오늘 생금날 사수하시고 계신가요?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TBS EFM으로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감독님께서 뭐몇 명이나 본다고 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러세요?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우리 알바생들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고요. So I want all of you to watch that viewable radio today because we do have some special things to show you guys today, which means that we're gonna have a special guest joining us in the studio. 오늘 게스트가 좀 초청이 되었는데요. 누가 나올까요?라고 퀴즈를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뭐그 정도 급인가?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EFM의 아이돌 YG 피디님께서 너무너무 바쁜데 이짬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이른 아침에 함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So yes, our idol of TBS EFM, YG, will be joining us in a minute, about an hour later, and we're gonna do some skit acting and everything, so it's gonna be so much fun. 그래서 오늘은 노래방 코너 없습니다. 오늘 감독님께서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아침 일찍부터 막 6시 반인가? 음향 체크 막 열심히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래방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 안 해요? 아, 그거 재밌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근데 YG랑 같이 노래방을 할 수는 없어요. So I know you guys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that 노래방 segment, but that's going to be postponed to next week. And today we're going to have so much good time with YG. YG 코너도 재밌을 겁니다. 우리 모닝 그룹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Water Tank님, Ben's Bureau, Young Age, Kerry 아빠, Happy Life, Dr. Paper have sent in their check-in message. As always,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또 아침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알바생, aka Morning Groovers, thank you. Good morning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Kim's Fam said, 요즘에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이 노래를 오프닝으로 틀어주신가요? Human Nature 너무 좋아요. 예전에 해외 출장 갔다가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곤 했었죠. So they are commenting about our opening song, which was Human Nature by Michael Jackson, and wondering if we played this song because of the newly released movie Michael. It's a movie about Michael Jackson, his whole biography, I believe. I haven't watched that yet because it's only been released last Wednesday, right? 영화 저볼 거거든요. 아, 근데 시간이 없어요. 언제 봐야 돼? 이번 주도 안 되고, 다음 주도 안될것 같고, 언제 보려나. 영화, 이 노래 휴먼 네이처를 그러면은 일부러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비행기에서? 오, 저는 처음에는 메시지 잘못 읽고 비행기에서 틀어줬다는 줄 알고, because some airplanes, they do play certain songs once the plane arrives at a certain area. 예전에 뉴욕 도착했을 때막 뉴욕 관련된 노래 틀어줬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뭔가 좀 설레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Just like Kim's fan Morning Groovers and the rest of the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to talk to me, feel free to do so. 저한테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실 거죠?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난 마이클 잭슨 듣고 싶다. 난 테일러 스위프트 듣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waiting for your messages, Morning Groovers. We're going to now get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Now,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very simple question. Today's question is, what are some unwanted pieces of advice you would rather not hear? It could be from a teacher, from your parents, or from your spouse, whatever. What are some of those unwanted pieces of advice that you do not want to hear? 주변에서 이제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한테 좀 약간 잔소리 같은 그런 참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참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알바생 여러분, 그리고 모그님들 답변해 주실 거죠? So, I believe that you guys would have your own examples for this.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is answer for myself too, but I guess, I obviously don't want to hear any advice from other people because, I don't know, I have a very strong ego. But sometimes those can come around very helpful, but sometimes I believe that they are totally unnecessary.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외모 같은 코멘트는 그렇게 좀 꼭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었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제 옷이고 제가 뭐 이렇게 옷을 입는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입고 싶은 거 그냥 입는 것 뿐인데 아 이런 옷은 뭐 좀 별론 것 같다 뭐 약간 그런 건 좀 예, 별론 것 같아요. 어른이 내가 예쁘면 예쁘고 내가 별로면 안 입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참견은 약간 외모 관련된 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So basically I don't want to hear too many advices regarding my appearance, what I wear, what I choose to put on my face as a makeup, things like that. So let me know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내가 좀 듣고 싶지 않은 참견. 너는 왜 걸을 때 그렇게 걷니? 부터 시작해서 why do you always look at your phone when you're talking to me? It could be something like, why do you work out too much? I don't know. What kind of advices do you not want to hear, Morning Groovers?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PJS 0521 Morning Groover, 알바생 등장! 오, 비장하게 등장하셨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당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열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채니성님께서 오 신기하네요. 항상 출근길을 지켜주시는 썸머피디님 생전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 봅니다. 하도 에너제틱하셔가지고 꼭 한번 실물 보고 싶었어요. 기대 이상 이쁘십니다. 생방사수 모두들 궁금하면 아 컴온 와 진짜 모닝그루버들은 모닝그루버를 듣는 모닝그루버들 역시도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세요.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So this is the reason why we click morning groovers because we share the same level of energy. 뭐 우리 모닝그루버들 가끔씩 전 좀 낯가려 소심해 하지만 여기서는 막 파리타임 하시잖아요. So this is the place to be. If you're an introvert, this is the place to shout out Morning Groove, let's go! And share your energy. 우리가 에너지를, 시너지를 발휘해서 아주 그냥 폭발시켜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파이팅 넘치는 금요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에너지 하면 또 체육부장님이시죠. 에너지 넘치시는 체육부장님 who is an energizer because she works out every single day at like 6 a.m. in the morning. Can you guys believe that? Even I cannot pull that off. 굿모닝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네요. 어제 아이들이 제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해줬는데 그 어떤 선물보다 최고로 좋았던 순간이었어요. 뭉클뭉클 날이 너무 좋아서 더운데 해피 금요일과 주말 되세요. So 체육부장님 is a teacher. She takes care of little kids at kindergarten and because it was teacher's day you know the kids gathered together and they said thank you towards their teacher and that is such a sweet moment that makes your day doesn't it 그러니까 아 이래서 내가 선생님 하는구나 이 맛에 선생님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랑스럽나 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쵸 얼마나 예쁘겠어요 다 같이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자라고 이게 뭔가 짜고 한 건가 뭐 그랬다는 생각조차도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체육부장님 존경합니다 우리 또 열심히

아이들 케어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우리 체육부장님이십니다. 그전에는 운동하시고요. 상민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오늘 YG 윤 PD님 나오시는 날, That is right. YG will be joining us. 해피라이프님도 YG PD님 나오신다. 아싸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This is a very, very rare moment, everyone. So you gotta go. You gotta all enjoy. 우리 한 8시쯤에 아마 오실 거예요. YG PD님께서.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부터 보이는 라디오 한다고 또 되게 신경 쓰고 오실지도 몰라요. 지난번에는 거의 메이크업 받고 오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긴 했는데 오늘도 얼마나 멋있게 하고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 되게 부담스러우시겠다. I don't know if YG is listening while he's, you know, coming to the studio, like it would give him a burden, but I don't care. Morning groupers, I'll be waiting for your answers. So remember, 잊지 마세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참견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This is Fall Out Boy, I don't care.

Public transportation will be rerouted during the festivities. Please check detour routes in advance to avoid congestion. Now here is the latest update on traffic. North Riverside Gangjeon Highway, Guribound, cars are packing up from Panghwa Bridge to Dongjak Bridge. On the way to Ilsan, there are heavy delays from Cheonho Bridge to Panpo Bridge. Olympic Highway, Gimpo direction is backed up from Dongho Bridge to Panpo Bridge. Also, a broken down vehicle has occurred in the same direction between Cheongdam Bridge and Yeongdong Bridge. The fifth lane is under control, so please drive with caution around this area. And on Hanam direction, drivers are moving slowly from Panpo Bridge to Seongsu Bridge. Lastly, traffic is bumper to bumper on Bundang Suseo Expressway Cheongdam Bridge direction from Pokjeong to Cheongdam Bridge. And that is your traffic update for now. Wishing you a safe drive ahead. And more check-in messages, of course. Chunmuni Morning Groover said,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also, Chunmuni Morning Groover. Come on, come on. This is time for Morning Groove,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So I want everybody joining us in this journey. Now for MG Q&A, we have some answers. Remember, today's question was the pieces of advice that you do not want to hear, those unnecessary advices for you. 내가 좀 듣고 싶지 않은 참견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And for that,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이번 주, 저번 주도 일이 너무 많아서 금요일을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방을 못 들었어요. 와, 얼마나 바쁘면 금요일을 인지하지 못하시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기대하고 있는데 진짜 바쁘셨나 보다. 오늘은 생방 사수합니다. 저는 일하는데 틀린 정보로 참견하는 동료 사원 너무 싫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라는 질문에 사실 기반의 정보로 답변을 해줘도 그놈의 AI는 이렇다던데요? 진이도 확인 안 하고 AI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너무 싫어요. I really can't stand coworkers who interfere with my work using incorrect information. Whenever I get asked, why did you do it this way? And when they respond with information saying that, well, the AI says this, it's so frustrating how, you know, they just blindly accept whether AI says without even bothering to fact check it. Is this really true? Do people really answer like this these days? Well, this is what AI said, so it is obviously correct. Is AI like the Bible over everything? 요즘에 진짜 이렇다고요? AI가 이렇다는데 정답이죠? 막 이래요? 와, 이거 놀랍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을 잃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반문을 하시는 건 어떠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AI가 정답이야? AI가 무조건 팩트야? 너 그러면은 AI만도 못해? 차라리 AI를 쓰지. 내가 왜 너랑 이래? 약간 이런 거. 너무 강하게 나가나? 아, 죄송해요. 좀 막장 드라마 느낌으로 가봤어요.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되게 무섭다니까요. If you habitually repeat this, this basically proves the fact that you're below AI. We have to be, you know, higher than AI. We have to go beyond AI, everyone. 우리는 AI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AI 위에서 AI를 시키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I는 이렇다는데요 라고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아니 면접 볼 때 그렇게 답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진짜 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큰일이다 큰일. J-Heart J Morning Groover said 불금 출첵 완료. 오늘 Summer DJ 목소리 들으러 달려왔습니다. 생방 끝까지 함께 할게요. 좋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참견이 있다면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가 제일 부담돼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one of those advices that I don't want to hear is when they start the sentence with the word Oh, I'm only saying this because I care about you. I'm only saying this because I'm worried about you. No, you're not. You're just saying this so that you can get those, you know, things relieved off your chest, right? 이거는 결국에는 나 좀 편하라고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 알아요. 어디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걱정하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쵸? 맞아. 이렇게 꼭 얘기 문장 시작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뭔가 I guess this kind of has to do with people not wanting to be the bad person. 나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좀 착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이 말을 꼭 앞에다 껴서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담이 될 것 같으면 그 말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쵸? 결국에는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부담을 줄 테니까 너는 일단 들어. 난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편해지니까. 약간 이건 거잖아요. This is bad, bad, bad. This is definitely the pieces of advice that I don't want to hear either.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우리 230 J-Heart J 알바생들 감사합니다. 좋은 예시를 줘서.

And more messages. Let's go through all of them.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모두 생금생금 이 생금생금 단어 전 국민이 모두가 쓰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I just wish for every people here in this country to use this word 생금생금. It's such a lovely word and it's always delightful to hear this word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우리 조국모님 걸어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썸머피디님 생금생금 굿모닝입니다. 오늘 물량이 많아서 늦게 끝나느라 출석이 늦었는데요. 아침부터 더운 날씨가 여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된 하루입니다. 그나저나 YGPD님이 오신다니 두팔 벌려서 대환영입니다. 퇴근길에 마지막, 생방 마지막까지 사수하겠습니다. So obviously, 조국 모닝 그룹 is really busy working at this moment.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t has become really hot recently. Just a couple of days ago, it's become summer all of a sudden, right? The weather is so nice, at least for me. I don't know, some of you are already sweating out there, but it's like the perfect weather for me. 저한테는 너무 완벽한 날씨거든요.

벌써부터 땀나고 덥다고 막 그러시는데 전 너무 행복해요, 이 날씨가. 그리고 아침에 해 뜨는 걸딱 보면서 오는데 그 해가 진짜 빨갛고 동그랗고 예뻐요. So I always watch the sunrise on my way to work. It looks like an egg yolk. 계란의 노른자 있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새빨간데, 보면 되게 기분 좋아집니다. Everyone, enjoy this day to the max. 이런 날을 여러분들 최근에 좀 많이 많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Ben's Burrell said, I carry resentments about post-hoc advice. For example, about things after an event or circumstances that cannot be changed. I know, right? When it comes to giving advice, the timing is just so important. There is always the right time to give a certain advice to someone. So you always have to look for that timing too. 진짜 뒤늦게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조언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쵸? 7677, also known as 사뚜기 모닝 유버 said. 듣기 싫은 말, 회식하러 갈 때마다 와이프의 잔소리, 술 좀만 먹고 일찍 들어와. 듣고 싶은 말, 술 많이 먹고 외박하고 와도 돼. 오늘의 신청곡, 나를 외치다라고 해주셨네요. 마야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는데. So everyone,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this? This is what 사뚜기 모닝 유버 said. The advices that he does not want to hear is, oh, drink less and come home early. And the words that he actually wants to hear is, just drink a lot and you can just stay the night outside. 이게 신혼부부? 신혼부부 아니죠? 예, 부부의 생활이 맞나요, 이게? 막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회식 가면은 막 지금 밖에 유부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아닌데?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는데 어떤 짤 같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외박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잠은 무조건 집에서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 많이 먹는 건뭐 내간이 다는 건 아니니까. Everyone, just drink with responsibility. Don't make people worried about you, especially the people around you. 내 주변 사람들 걱정하게 하면 안 돼요. 어머, 사투기 모닝 그룹, 제가 또 참견하고 잔소리했나요? 죄송해요. 차마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술 많이 먹고 외박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지금 뭘 적어주셨거든요. 외박은 좀 그렇지만 택시비가 더 나온다면 외박하고 와라고. So if the taxi fee is going to cost a lot, just stay the night outside. 완전 진짜 남편한테 하는 말이 맞다고요, 이게? 친구 무슨 어디 막내 친오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오, 그렇군요. 결혼을 해봐야 제가 이걸 좀 현실감 있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니, 부부가 결혼했으면 같이 있어야죠. You gotta stay together. 저는 막 회식한다 그러면 막, 안 돼!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우리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우리 유부녀 선배님들. 또, 얘기해보니까 밖에 계신 분이 다또 결혼을 하셨네요. 우리 YGPD님께도 이따 한번 물어봐야겠다. So he just came into the studio. Hello, hello. I can see you. Even though you're hiding behind the monitor, I can still see you. I can penetrate everything to see YG, and I see you right there, yo. 아, 너무 신나는데, 갑자기 누가 오니까 신나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 갑자기 손님 오면 되게 막 신나잖아요. It's that kind of a feeling. It's like I'm having a housewarming party. Like I've been alone in the studio for so long, and now finally I have someone, the only Y to the G, just waiting for his turn outside the studio. So I'm very happy about that. Look forward to that, Morning Groover. 우리 다이 모닝 그룹어. 생금생금 오랜만입니다. 유유. 왜 유유예요? 신호위반 차량과 교통사고로 이번 후 오랜만에 썸머님 뵙네요. 오늘도 활기찬 목소리 감사합니다. What happened? Oh my gosh. You had a car accident and now you're hospitalized and you're tuning in while you're being hospitalized. I'm so sorry to hear that.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괜찮으세요? 충분히 좀 치료 잘 받으시고 퇴원하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신호위반 차량으로 사고 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이런 사고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다이모닝 그룹 고생 많으십니다. 꼭 쾌차하시고 우리 또 행복한 생금생금 같이 맞이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다이모닝 그룹. 아프지 마시고요. Alright, morning groovers. Continuously let me know about those pieces of advice that you don't wanna hear. 아, 난좀 이런 참견만큼은 진짜 못 참겠다. 이런 참견은 말아달라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I mean, normally seniors give advice to, their colleagues most of the times. But this also could be sounded as nagging sometimes, I believe. 뭔가 굳이 칭찬이 아니면 꼭 해야 될 말이

아니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돌아보게 되는데, 굳이 좋은 말할거 아니면,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되, 뭔가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한 번, 두번 이렇게 참았다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딱그 타이밍을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한테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I mean, you know, you can always say good words to the people around you and just be nice to them and praise about the things that they did. And if you want to give advice, you know, just collect them and find the right timing to just say it out loud, right? 이게 뭔가 이걸 얘기함으로써 내 감정이 편해져야 되니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딱그 참견을 하는 순간 독이 되는 것 같아요. Anyways, morning gurus, I'd like to hear more of your opinions regarding this topic, so let me know. And everyone, we're gonna get to a song break, but stay tuned, everyone. The party's getting started. It's being warmed up, everyone. 지금 막 파티가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어디 가지 마세요, 모닝 그루버들 가지 마시고 꾹. 오늘 9시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YG is waiting for us outside the studio. Here is a song, 마야, 나를 외치다. Stay tuned!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our lovely morning groovers, 우리 사랑스러운 생금생금 morning groover들. Thank you all for staying tuned. 영신이님도 오셨네요. 소마피디님, 스마일 이모리 보내주셨습니다. 영신이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You can hear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by catching us on 101.3 across Seoul and nearby areas. And we are on Point Radio. 보는 라디오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TBS E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다같이 댓글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watch us liv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while you're listening, you can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he TBS EFM YouTube live stream as well. 또 듣고 계시면서 많은 방송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for our MG Q&A, the pieces of advice that you don't want to hear, we have an answer by Penguin Killer. 내가 운전하는 차 옆에 앉아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유유 이런 사람 싫어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you don't want to hear any advice when someone's seated next to you while you're driving, constantly telling you to go this way, go that way, and so on.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시죠? 운전 좀 잘 못하시거나 초보인 경우에는 차라리 나 어디로 가? 알려줘!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운전이 조금 능숙하시고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들이죠. We all have our own styles when it comes to driving, and if you have that certain style, you just don't want to hear that nagging at all because that kind of bothers you and that kind of like intervenes you when you're driving. 그게 또 운동이래요. 운전에 더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All right, morning groovers. In a minute, we're really gonna have YGPD joining us in the studio. 진짜 밖에서 지금 막 지금 아 스트레칭하고 계시네, 막 시동 걸고 계시네.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얼른 들어오고 싶으셔가지고 좋습니다. We're gonna have him joining us in the studio after a song break. This song is going out to Kim's fan, morning groover.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룰루의 To Sir with Love 신청드립니다라고 해주셨네요. We're gonna listen to it right now.

0: 언니 과한 것도 너무 웃겨라고 해줬습니다. Yeah. Our whole acting was a little bit of exaggeration, and I loved it. 제가 의도한 대로 또쓴 대로 또잘 이렇게 연기를
1: But you
0: 해주셨어요.
1: made it very good, so I could 공감 these things.
0: I was kind of like focusing on this kid because of your acting. 이렇게 칭찬 레이 어때요? 우리 영 H님께서
1: 조용한데.
0: 예, 아우 얄미워라고 해주셨고요. That worked out. That was my intention. 펭귄킬러님께서도 하필 오늘 꽁트가 크크 우리 회사 입사 지원자 면접 보는 날인데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또 면접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나요? 썸머 같은 사람 뽑아주세요. Alright.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내 주변에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경험담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to share your experiences. We're looking for stories about those socially oblivious friends who left you feeling totally embarrassed or speechles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변에 또 이런 친구 있어요? 눈치 없는 친구, 그냥 다른 경우로 해서 눈치가 없는 친구. For example, I would say, This is not exactly this type of friend, but 눈치가 없는 친구를 보면은 자꾸 저랑 노는데 남편을 데려오는 친구?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친구?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저의 그 쌩얼과 제가 잠옷 입고 헤어롤 말고 춤추고 있는 영상을 막 보여주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쉐어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So that was like a very personal picture and a video shared only with my friend, but then she shared everything to her boyfriend. So,
1: Not a husband, boyfriend.
0: So that was really upsetting. 근데 약간 그 눈치가 좀 없는 거잖아요. 예, 모든 걸다 이렇게 다 공유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YGPD님은 어떠세요?
1: Just, 그 친구 말고는 기억이 안
0: 아,
1: 나네.
0: 그래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저도 딱그 친구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는 해요.
1: And also, I always rather avoid those kind of situations. I just pushing them out.
0: 회피형이세요? You gotta face the situation sometimes. Nah, but those kind of people, it's not good to just stay close. Just try to stay away and say goodbye forever.
1: That's good for your mental health.
0: Exactly. Yeah. I mean, YG's a good person, so try to have someone like Summer near you, and it's gonna be good. YG,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It was really delightful to have you joining us.
1: Hello, bye.
0: Hello, goodbye. YG 들어왔다, YG 끝났다, 뭐 이런 거네요.
1: 퇴근.
0: 퇴근하시고요, 저기 사무실로.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Send us your experiences about your incompassionate friends. We're gonna send off YG by listening to this song. Taylor Swift, This is why we can't have nice things. Thank you,
1: Have a great
0: YG.
1: day.
0: You too.

All right, so on our pilot segment, that one friend I asked you guys about those inconsiderate friend experience.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여쭤봤는데요. 6348 Morning River said 100년 만에 남자친구 생긴 제 친구는 자꾸 자랑을 해요. 만날 때마다 남친이 이거 사줬다, 어디 데려갔다 등등.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해 줬는데 자꾸 줬다 보니 점점 안 만나게 되네요. So my friend who constantly brags about her new boyfriend is making me feel a little tired. 그러니까요. 이게 오랜만에 생기면 또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다가도 이제 한두 번 들어주는 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면 좀 이제 그만 듣고 싶긴 하죠. 근데 눈치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아 내가 좀 과했나 이러면서 안 하기는 할 거예요. But I guess that friend is not doing that at all. 남자친구가 밖에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시간 지나다 보면 줄어듭니다. 네네. 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용해지는 거 보면은 나중에 찾게 되거든요. 서비님께서 Good morning, 시각이요. TGIF 연기 너무 좋아요. Oh my god, I just want to thank YG for that acting. 우리 YG 피디님 연기 죽지 않았죠? 해달별 그리고 바람님 오후 처음이에요. 출근길에 잠시 잠깐씩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기운이 갑자기 올라가네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Welcome to Morning Groove. Looks like you're a new Morning Groover who's been tuning in from time to time. Just tune in every day. It's so much fun that way, especially on Fridays because we go live on Friday. 뭔가 눈치 없는 친구 유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But you still have the chance to share that experience, Morning Groovers, because I can introduce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이따가 소개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6348 Morning Groover처럼 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싶은 경험담이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We still have half an hour left for the show. Here is Evanescence, Everybody's Fool.

Hello, our 정주행 Morning Groover. Welcome to Morning Groove. Welcome back. 0853 정주행 Morning Groove 어서 오세요. 정말 신기하네요. 서머님 입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엄청 빨리 말하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talking about how fast I speak. So there are times where I speak really fast. Most of the times I speak fast, and if I get extra excited, if I get extra happy, I speak even faster. And obviously, I got a little too excited because YG was joining us in the studio after a long, long time, and I just had so much to say to him, so that is why I've been speaking so, so quickly. 근데 저 지난주에 턱관절 빠졌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턱이 빠졌다고. So I talked about how my jaw dropped in the middle of endoscopy last week, right? 그래서 제가 구강내과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체크리스트를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턱이 자주 아프다. Check. So I have to have that check on the checklist. So like there were so many questions in the checklist. And one of the questions was I talk too much. 그러니까 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거기에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체크할까 말까 하다가 check 했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관절이 뭐 나쁘거나 막 그런 건 아니라서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코코 모닝 그루버. YGPD님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가셨네. 3초가 아니라 10초쯤 되는 하석진 맞네요. 특별 출연 감사드립니다. 10초가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10초 플랭크라 그러면은 막 되게 진짜 한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10초? 아, 우리 코코 모닝그루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So we're talking about how YG resemble the actor 하석진 for like 3 seconds or 10 seconds, but 10 seconds is actually pretty long, longer than you expect. YGPD님이랑 하는 코너 너무 재밌죠? 이런 코너 우리 매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고, TBS EFM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애청해주시고 하면은, 이런 코너 저희가 진짜 재밌게 구성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요. 저랑 박은혜 팀장님 되게 능력 있는 PD들이거든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재밌는 프로 많이 할수 있으니까, 이번에 TBS EFM, TB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e're very talented producers, believe it or not. 박은혜 팀장님 and I, so we can produce good programs, good segments and everything. So just trust us and just believe in TBS. You know, praise for TBS. 우리 응원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Scene Morning Groover. 오랜만에 라이브로 또 보고 듣고 있는데, 아니, 썸머 PD님 옆에 앉아있는 저 파란 아이는 누구예요? 썸머 PD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는요. So if you're watching us on Vivo Radio, you're questioning about this little cutest little thing right beside me, which is called T-Bone. 우리 배가 볼록 나온 T-Bone인데요. 너무 귀엽죠? 저랑 닮았나요? 어디가 닮았나요? 얜 대머리인데. 귀여운 게 닮았나요?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오늘 썸네일을 또 만들어 볼까봐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티봉인데요.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TBS 사태 때문에 예, 좀 말을 좀 말문이 막혔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 옛날에 좀 말도 많이 하고 방송도 하고 했었거든요. So T-Bone used to go on air back in time and he could talk like for sure. But now he's in shock actually, so he's not able to talk, but if things get better, you know, he'll be able to talk. You know, be seated here right in front of the microphone and speak. So wait for that moment. 우리 티봉이 여기 사원증도 있고 나름 TBS의 우수 사원이거든요. 우리 티봉이 다시 일하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조만간 빨래해 줄게, 언니가. 오케이. 서비 모닝그룹업께서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일 끝나고 1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팀 동료와 한잔하기로 했어요. 이제까지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지낸 사이고 더욱이 동갑이라 말도 잘 통하고 좋은 시간 보낼 것 같아요. 회사 욕도 좀 하고요. 원래 그러면서 친해지고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머 PD님도 불금인데 어떤 계획이신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you got excited about this dinner that you're gonna have with one of your colleagues. You're gonna be talking about all the hardships that you share together. You're gonna talk behind the back of the people in your company, or I guess the company itself. So it looks like you're gonna have a good time. You need that time for sure. Absolutely. I mean, company is a place where you work, and you gotta share those hardships together to survive. 이런 좀 동료애 같은 게 있어야 좀 견딜만 한것 같기는 해요. 뭐 회식 싫어요 막 이러지만 막상 좀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한잔하면서 풀것좀 풀고 예, 회사 일도 같이 하고 이래야 좀 회사 다닐 맛이 하루 정도는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불금인데 저도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느냐고 바빠요. 그래가지고 저도 즐거운 시간 보낼 거고 지인 생일이어가지고 또 생일 파티도 해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And I plan to be outside of my home for the entire weekend because this is like the perfect weather for me. 제가 또 여름이잖아요. 썸머의 여름이에요. 그래서 제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전 최대한 밖에 나가서 많이 즐겨보려고 합니다. 집에 거의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So if you like hot weather, if you like summer, you know, get out there and enjoy it to the max, everyone. This weekend we're gonna finally have no rain and some good sunny weather. Morning, Goob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It's time to listen to a song that says, Sigrid, Bring Me the Horizon, Bad Life.